0: 사랑해드라는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을 좀 전해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 네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구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계신 자리에서 묵상하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집사님,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지 한 구절씩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나눠볼까요?
1: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0: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이 이야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본인은 총을 잡기만 하고 쏜 거는 다 제가 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이에게 공을 다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라는 그 관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자, 시편 90편 17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는 말씀 구절, 씨앗 말씀 구절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 아주 한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우리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드란 오늘의 기도문 받아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길게 문장으로 보내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오늘 그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오타 없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받으시는 기도문 여러분께서 그냥 하루의 기념품처럼 간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공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 바로 좀 소개해 볼까요? 오늘 네. 키워드.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숟가락입니다.
0: 자, 왜 숟가락이냐? 뭐 약간 이런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밥상을 다 아주 정성스럽게 다 차려주신 거죠. 우리 일상에 은혜의 밥상을 다 잘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숟가락만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의 키워드를 숟가락이라고 정했거든요.
1: 네.
0: 젓가락이라고 보내도 락자가 들어있으면 네, 오늘 뭐 기도문 나가긴 할 텐데 오늘 키워드는 정확하게 숟가락입니다.
1: 네, 숟가락. 숟가락 하니까 네. 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0: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오늘 하루도 정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숟가락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맛있게 그 은혜의 숟가락으로 떠서 그 은혜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든든히 오늘 일상에서 또 잘 은혜를 여러분께서 챙겨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의 특별한 말씀과 기도의 선물 준비했는데
0: 네. 네,
1: 씨앗 네,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 번요 집사님.
0: 네, 숟가락입니다.
1: 숟가락이죠. 네, 집사님 그리고 저 이런 이야기도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집사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연휴가 끝나고 나서
0: 네.
1: 약간 경건이 좀 해이해진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잘 감당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지켜나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연휴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런 패턴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그 어떤 영성, 그 믿음의 상승 곡선을 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1: 네네.
0: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말씀과 기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한 습관과 패턴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에 따라 두 가지 열심히 또 선물 챙겨드리니까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도문도 숟가락이라고 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샵 9330번 잘 기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듣고 돌아와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흥세대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또 은혜 교제를 또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서 들었던 찬양은요.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찬양이었습니다. 네, 부흥 세대의 음성으로 경쾌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 없도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다른 기쁨이 너무 많다라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많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위권에서 좀 1등, 2등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습니다, 저는.
0: 피디님 연휴 동안 즐거우셨군요.
1: 아, 네. 아, 그리고, 아, 예, 맞아요.
0: 네,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숟가락입니다.
1: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쭉 한번 이제 성경을 좀 읽는다고 다짐을 했다가 이제 약간 휘청거리더라고요. 아. 거기서 관성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바퀴가 굴러가면 쭉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굴리려고 한다면 이제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 그 패턴이 끊긴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스스로 낙담이 있고 한데.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다시 굴리면 되는 거죠, 뭐. 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0: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또 우리 피디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그날이 이제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아, 우리 삶에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 선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말씀 씨앗 이미지 다시 받으셔야겠죠, 여러분?
0: 네.
1: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방송을 듣지 못하고, 뭐, 휴일을 좀 즐기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예, 경관의 패턠에 다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기도문 키워드 있죠?
0: 네, 집사님? 숟가락입니다.
1: 숟가락입니다. 오늘 샵 9330번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 소개해볼까요? 8457번님.
0: 네. 샬롬, 말씀 씨앗으로 오늘도 네 발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주님의 빛 하니까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찰스 스펄전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네. 오늘도 정말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빛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1: 아멘. 저도 찬양이 생각나네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씨앗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씨앗 꼭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2191번님께서 지금 유튜브 방송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점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른 저희가 복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0: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의 또 아리따운 그 모습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네. 저야 너무 편하지만.
1: 저도 편합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자, 그리고 0712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말씀 씨앗이 온 세상 오디앙 육대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0712번님께서 그 말씀 씨앗을 전파해 주시는 귀한 농부가 되어주시기를 하늘 농부가 되어주시고 또 널리 널리 통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은혜의 숟가락 감사합니다 라고 8406번님 또 문자 주셨고요. 4579번님 어디 캠프 갔다 오셨나봐요.
1: 대장정의 얼라이브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서강 아멘. 감리교회 오늘도 평안하세요.
0: 아, 할렐루야.
1: 맞아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0: 맞아요. 네.
1: 근데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그걸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너무나도 예 많이 쓰셨습니다.
0: 고생 많으셨고요. 네. 사실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또 휴가를 사실은 수련회에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 그럼요. 네. 네,
0: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이제 그런 수고와 섬김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기특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가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교회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 그러니까 뭐 여름의 기간으로 본다면 뭐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참석해야 합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참석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든지 예배건 무엇이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여름 기간에 특별히 준비하는 사역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럼요. 그리고 네. 준비도 엄청 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혹 이제 교회에 여름 사역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제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전은 안됩니까? 9582번님 문자 주셨는데 수전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숟가락에 락자로 지금 키워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동 답장이 그래서 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8457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
1: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의 숟가락 감사로 나누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의 만찬을 차려주셨죠. 정성 가득하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숟가락 올려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숟가락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숟가락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네 거다 네가 했다 라고 인정해 주실 테니까요.
1: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고백하셨는데요. 정말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염치 없다 생각해가지고 말을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자, 4874번님 젓가락 문자 주셨는데요. 젓가락은 아마 답장 갈 겁니다. 네. 네, 가락이 오늘 어떻게 본다면 그 자동 답장의 키워드로 단어로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긴 숟가락으로 내 입보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이에게 맛있는 은혜를 복음을 사랑을 넣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0714번님 문자 주시면서 지금 많이 덥다고 하네요. 네.
1: 그러니까
0: 더위가 한풀 좀 꺾였다 생각했는데 흐린 날씨 이후에 조금 다시 기온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가을을 이길 수가 없겠죠, 집사님.
1: 네, 이제 금방 가을이 옵니다. 네.
0: 가을이 지금 약간 여름한테 야 이제 너 좀 비켜라 이제 내 차례거든 하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101번님 이분이 네. 또 레미콘을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또 문자 주셨네요.
1: 아유, 반갑습니다. 날씨도 조금 시원해지고 지금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아, 네. 자, 이런 멋진 문자에 숟가락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만찬 가운데 숟가락 얻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바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키워드를 정했으니까요.
0: 네, 맞아요. 이 여름이 덥긴 더운데 유독 하늘이 정말 맑고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분명히 감사한 건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은 있다. 그 눈을 감사로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잠깐이라도 하늘을 쳐다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늘 얼마나 또 위대하고 멋집니까.
1: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짧게나마 하늘을 보면서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늘 보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면 끓어오르는 무언가 벅찬 감동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0번님께서 근무 마치고 지금 퇴근하신다면서 이제 피곤하지만 새 힘 주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러 교회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0: 아, 아멘, 아멘.
1: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또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은혜인지를 또 고백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467번님이시네요.
0: 네. 아, 씨앗 숟가락 보내주셨고요. 청소일을 하다 보니 기로는 극동방송을 듣고 있지만 씨앗 두 글자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장갑 벗고요. 잠시 보냅니다. 받고 싶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게요.
1: 얼마나 사실 바쁘시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이제 청소일 하다 보면 장갑을 또 벗고 다시 끼고 하는 게 되게 번거로울 거잖아요. 근데 아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알아서 그냥 다 오늘 전해드리는 선물 챙겨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희도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네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들으니까 유효림의 나의 낮은 것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눈물 흘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또다시 나를 고집하며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또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유효림의 나의 낮은 것 이거 전 2부 시간에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 열심히 또 오늘 또 선물 챙겨드릴 텐데 키워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숟가락입니다.
1: 네, 샵 9330 숟가락 문자 주시면 되겠고 좀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입니다. 더 힘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에요. 더욱 사랑 이 찬양 듣고 저희 찬양 발굴단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0: 예상치 못하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1: 여러분께 신선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찬양 발굴단.
0: 네,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귀에 채 닿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자,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되는 코너였는데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코너인데요. 이제 서머 스페셜이 공식적으로 이번 주까지거든요. 아.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만물 트럭이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왔다가 다시 좀 비정기적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서머 스페셜 이제 공식적으로 찾아오는 마지막 만물 트럭, 찬양 만물 트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저도 이 찬양 발굴단 통해서 많은 찬양들을 알게 됐거든요.
1: 네네.
0: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은데 이걸 듣지도 못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1: 예.
0: 가을 개편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게 이후에 코너가 진행될지는 여러분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 더욱더 방송사에 전화 주셔가지고 정규 코너 해야 된다 뭐 이러지 마시고 네,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 어떤 찬양들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0: 네, 아직 교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 그런 찬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그 신곡 위주로 좀 소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좀 따끈따끈한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그저 찬양을 들으시고 신선한 감동과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또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그 곡목들 다 보내드리니까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에서 발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찬양의 영상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사님, 오늘 좀 소개해드릴 찬양들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찬양 사역 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굵직굵직한 팀들,

0: 위주로 곡들이 좀 많이 좀 소개가 됐었고.
1: 네, 맞아요.
0: 매주마다 한 두 팀 정도는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들이 발매하는 찬양들이 섞여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런, 예배 사역 단체의 곡들은 다 뺐어요. 없습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이제 개인이 발매한 찬양들 위주로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섯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집사님 좀 들어보신 곡은 없으시겠죠?
1: 네, 네. 이제 예습 안 합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곡목을 다 집사님께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집사님께서도 들으시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듣고 나서의 정말 그 생생한 감동을 느낌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대신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곡을 저희가 발굴해 봤는지 우리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첫 번째 곡은요 서근영님이 부르신데요, 간절히 원해. 네. 이런 곡입니다.
0: 정확하게는 목소리 상점이라는 분이 불렀고 서근영님께서 곡을 만드셨어요. 작사 작곡하셨고, 목소리 상점이 굉장히 좀 아주 가냘픈 여성입니다.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좀 청아하고 맑거든요. 이제 이 현대적 그 보이스의 분이 이제 서근영님은 조금 이제 그 요즘 트렌드 말고 그냥 좀 더 이제 보편적인 멜로디 라인으로 이제 전 세대가 좀 즐길 수 있는 곡을 이제 좀 만드셨는데, 목소리 상점이 부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8월 5일 날 발매가 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인지 일단은 집사님 한번 오랜만에 여쭤봅니다. 집사님 보시기에 약간 좀 곡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1: 잔잔할 것 같은데요.
0: 잔잔할 것 같다. 네, 간절히 원해니까.
1: 네. 네.
0: 잔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하루의 은혜라는 곡을 부른 청량한 목소리의 보컬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이 곡을 소화했는지 또 어떤 곡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목소리 상점이었습니다. 네, 석은영의 찬양이었고요. 간절히 원회, 이 찬양 들었는데, 밝은 곡이었어요?
1: 아우, 네, 좋습니다.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그냥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0: 네.
1: 정말 눈을 뜰 때도 또 분주함 속에서도 내 눈, 심장, 가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찬양곡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0: 이 곡을 부른 이제 목소리 상점이 그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뭐 이런 찬양을 부른 분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정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의 눈과 심장 속에 뛰는 가슴마다 함께하시는 주님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내가 매일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 여기서 보면 주님을 간절히 원해, 간절히 원해 이 가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우리 마음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태풍처럼 찾아와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잠잠하고 잔잔하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내게 속삭여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드라마틱한 것도 좋지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보지 말고 뭐 때로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찬양 발굴단에서 소개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해 서근영이었고요. 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예배사역팀의 곡은 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이제 개인 솔로 앨범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호연님이 부른데요. 내게로 오라.
0: 자, 이 곡은 이제 여기에 좀 그 앨범 소개를 제가 좀 유심히 좀 보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좀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조촐하게나마 이제 호연의 작은 콘서트를 했대요. 이 남자분이신데, 남성분이신데, 작은 콘서트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셨대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쓴 곡이라고 해요. 이제 부모님이 참 많이 수고하고 또 애써 오셨을 텐데 그 부모님이 아, 이제 주님 안에서 쉼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쓴 곡이라고 하고요. 이 곡이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본다면 전하면서 전도용인데 부모님께 또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1: 네.
0: 바로 손자가. 손자가 함께 부르면 더 막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첫째 시원이와 네, 손주와 함께 불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제 좀 찬양을 부른 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인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바로 좀 소개해드릴게요. 호연입니다. 내게로 오라.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여기까지입니다.
1: 아, 이 꼬마 이름, 꼬마는 누구예요?
0: 시원이. 네. 오. 이게 그 첫째입니다, 첫째.
1: 아, 그렇구나.
0: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었어요.
1: 아유.
0: 선녀였어요,
1: 세상에,
0: 선녀.
1: 예뻐라.
0: 네. 그래서 호연, 아빠고요. 그리고 시원, 딸입니다. 그래서 부녀가 가족, 그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정확하게는 이제 부모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부모님에게 잘 스며들 수 있게 전하기 위해 만든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집사님?
1: 아, 근데 이 곡을 듣고 부모님들께서 서서히 마음 문이 열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들이 사랑하고 또 손자가 사랑, 손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또 이렇게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생깁니다.
0: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아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들에게 조금 더 가 닿을 수 있는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결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또 이 정말 호연님의 부모님께 이 찬양이 전해진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맞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참 좋지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큰 쉼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쉼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엎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그 전해드리는 찬양들 다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문자 주시면 될까요?
1: 네,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키워드는 숟가락이거든요.
0: 숟가락, 그렇죠.
1: 네, 숟가락도 잊지 마시고요. 샵 네. 9330번으로 또 씨앗 같이 보내주시면 따로따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0: 그렇습니다.
1: 되겠습니다.
0: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발굴 찬양 발굴단의 세 번째 곡 어떤 곡일까요?
1: 이번에는 제목이 생명수로 덮으소서네요.
0: 생명수로 덮으소서. 소서.
1: 네, 전주영님이 부르십니다.
0: 네, 전주영님. 이분이 이제 찬양 선교사로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로 파송된 분이시래요.
1: 네,
0: 정말 날짜도 굉장히 거룩합니다. 2026년 8월 15일에 발매가 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 네. 네,
0: 정말 지난주에 발매가 된 따끈따끈한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안 됐습니다. 네, 생명수로 덮으소서. 세 곡이 있는데 그중에서 타이틀곡이 생명수로 덮으소서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앨범의 이미지로 보면 좀 젊은 여성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아주 막 젊은 여성의 보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뭐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어떤 곡인지 바로 좀 전해드릴게요. 생명수로 덮으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바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찬양 발굴단의 세 번째 찬양 전해드립니다.

0: 네. 아멘. 생명수로 덮으소서. 전주영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찬양 발굴단의 세 번째 곡이었는데.
1: 목소리 굉장히 예쁘네요.
0: 네. 화면, 그러니까 사진, 앨범 사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완숙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집사님?
1: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 듯해서 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이 단순하게 찬양 가사를 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이자 바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란 곳에 생명수로 강을 이루소서 세상이 하나님 것이오니 풍성하신 사랑 부어주소서.
0: 맞아요. 네.
1: 이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온 세상에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0: 맞아요.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샘은 가득한데 물길이

0: 우리라는 그 물길이 너무 좁아서 우리의 물길이 막혀 있어서 그 사랑의 샘이 또 그 생명수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이렇게 좋은 곡 정말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샵9330번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 다 나갑니다.
0: 자, 이제 잔잔한 곡을 또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조금은 밝고 경쾌한 곡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네 번째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1: 네, 제목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온유한 마음.
0: 네, 온유한 마음, 기적 같은 일. 이 곡은 사실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부가 서로를 좀 축복하는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가로 쓰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곡이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거를 웬만해서 이제 부부로 한정지어진 곡은 잘 소개를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워낙 대상 자체가 한정이 좀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좀 가사를 좀 보시면 이제 공동체의 좀 귀한 축복의 찬양으로 쓰여도 손색이 없는 곡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는 건 놀라운 일이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바로 너를, 귀한 너를 만났잖아. 우리가 함께 있는 건 즐거운 일이다.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소중한 너를, 바로 너를, 특별한 너를 만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심.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됨은 이건 바로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정 공동체에서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뭐 너무 당연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데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지는 뭐 당연하지만 얼마 되진 않은 곡이에요. 8월 10일 날 발매가 된 그런 찬양입니다. 자, 어떤 곡인지 밝은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찬양 지금 바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더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는 여러분께서 예, 영상 링크 받으셔가지고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어떠셨을까요, 집사님?
1: 네. 아, 네, 정말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여 주셔야 되고 네. 살면서 정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0: 예.
1: 뭐 남편도 그렇고 또 주변에 뭐 우리 사랑하는 또 공동체 또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기에 또 이렇게 기적 같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0: 네.
1: 이런 감사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0: 아, 우리 집사님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영화부에서도 좀 사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1: 아, 네. 너무 좋네요.
0: 네, 아무튼 잘 활용해
1: 네.
0: 주시고.
1: 제목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0: 네, 서로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강찬님께서 부르시네요.
0: 네.
1: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0: 그러니까 강찬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발매하고 계신데 이제 찬송과 찬양을 계속 발매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찬송과 찬양이 아닌 다른 곡을 좀 발매를 하셨습니다. 묵직해요. 묵직한 찬양입니다.
1: 아니 그리고 우리 강찬 목사님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목에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0: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1: 그런 그쵸? 것처럼 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네.
0: 근데 너무 어떻게 본다면 강찬 목사님의 보이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고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사랑 앞에 엎드리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덮으신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 흐르네 십자가로 드러난 그 사랑 생명길로 날 인도하니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온맘 다해 노래하리. 이 찬양인데 어떤 곡인지 여러분께 그 묵직한 감동과 여운을 좀 찬양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 곡을 마지막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인사드리고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가 다섯 곡 찬양 발굴 일단 소개해드렸거든요. 집사님 이 곡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이셨는데
1: 계속 듣고 싶네요.
0: 아, 네, 얼른 좀,
1: 네. 오늘 찬양 듣고 싶으면 #9330번 발굴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 숟가락입니다. #9330번 그리고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네, 키워드 잘 참고해주시고 저희는 이 찬양 마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2부 시간을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들 위주로 또 2부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요. #9330번으로 찬양의 제목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숟가락이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찬양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이들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0: 아멘.
1: 네,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사실 2주 동안 저희가 이 인사말로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 그만큼 순종이라는 게 은혜와 축복을 좀 열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때 우리에 맞는 그런 쌓아두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조금은 내 마음처럼 빨리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저는 약간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서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서든 내가 너희를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흡족히 베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넉넉하게 주실 수 있을 거잖아요.
0: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1: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쌓아둬서라도 은혜를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우리를 토닥이시는 것 같아서 참 든든한 것 같고요.
0: 가끔은 집에서 혼자 웃으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님이 나한테 쌓아두신 은혜는 뭘까? 이런 생각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게 꼭 물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또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는 게 참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보다 정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정말 결코 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의 곡가는, 그 은혜의 곡가는 결코 이제 비는 그런 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순종하면서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어떤 은혜를 쌓아두셨을까,
0: 기대되지 않아요?
1: 네, 그러니까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아무튼 오늘 2부 지금 사랑이들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냥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아무튼 오늘 두 가지 선물도 좀 방송가족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숟가락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샵9330번 네,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9175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 신청하셨을까요?
0: 정말 고백인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니 이 찬양이 떠오른다고 했거든요. 유혜리님이 부른 내가 나된 것은.
1: 그렇습니다. 이 찬양 일부 시간에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찬양 발굴단 하느라 이 찬양을 전해드리지 못했거든요.
0: 그래서

0: 2부 첫 곡으로.
1: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이 정말 그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때의 모습과 태도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동기부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내가 나댄 것은 유효림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유효림의 나의 나된 것은 이 찬양 전해드렸고요. 또 이후에 이제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나무엔이었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1: 어우, 찬양을 들으니까 가을이 네. 정말 가을이 상품 얻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이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근데 신청 찬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전해드렸습니다. 1751번님이셨죠?
1: 네. 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들려주세요.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가라지가 아닌 행함이 있는 알곡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0: 아멘. 이 행함이라는 게 결국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종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것이 순종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손과 발로 주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1751번님의 말을 빌려서 좀 알곡과도 같은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들한 2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부는 신청 찬양으로 함께 하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이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0: 네. 이제 서머 스페셜 얼마 안 남았네요.
1: 정말 듣고 싶은 곡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곡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저희들이 찬양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0: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3664번님께서 문자 주신 것 같아요.
1: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이 아침 조금 늦은 시작이 너무 많아서 지연되는 아침인데요. 잠시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0: 이게 또 원곡으로 전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리메이크된 버전으로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지만 역시 비 준비하시니는 이 원곡자 심영진 그 목사님의 목소리로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주는 위대하 약간 이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곡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6206번님이시네요.
1: 아, 이분께서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0: 지난주에.
1: 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이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비를 주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인명피해가 많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0: 네.
1: 주님 만사의 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안정되고 화평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0: 네.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1: 이렇게 또 6206번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0: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좀 거주하고 계신데 정말 정말 가물었대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이 여름에 뭐 충청도 지역 특별히 이제 좀 대전 지역은 장마 뭐 오랜 장마는 아니지만 이제 장마 기간이 또 있어서 좀 비도 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지역에는 이제 정말로 가물어서 장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물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좀 비를 좀 허락해 주셨고 근데 또 거제나 그쪽 지역은 너무 많이 왔다고 하죠.
1: 맞아요. 피해가 많아가지고
0: 네,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고 또 물피해 수해를 입은 지역도 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회복과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재기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함께 좀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아무튼 뭐 신청해 주신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흡족하게 또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806번님께서 오늘 키워드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1: 오늘의 방송 키워드 숟가락입니다.
0: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숟가락이라고 키워드 정했습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기를 기다릴게요.

0: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심형진 목사님의 찬양 클래식 버전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황광선의 연주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사랑의 뜰한 이제 마치 시간이 됐거든요.
1: 벌써 끝납니까?
0: 그러니까요. 네. 네, 서머 스페셜도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1: 너무 아쉽네요.
0: 이 서머 스페셜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1: 더 정말 찬양이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0: 네. 여러분께서 더욱더 남은 기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머 스페셜 만끽하시고 누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숟가락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일부에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수저라고 보내면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수저는 안 됩니다. 오늘 숟가락.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찬을 또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가

0: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네가 했다,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오늘 뭐 씨앗 말씀 속에도 담겨 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숟가락 또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기억하고 계신다면 저 찬양 발굴 일단 소개해드렸었는데, 소개해드린 곡들도 발굴이라고 하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실 그 은혜들을 오늘도 또 사모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집사님은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행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1: 사랑하세요.
0: 아, 이게 아니죠. 네. 이찬양. 나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회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 본문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전서 있죠. 이 총 16장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불과 5장인 책에 사랑하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단어를 보고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참 사랑을 강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에는 우리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가 총 105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 쉬운 한 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횟수를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는 우리, 즉 공동체를 강조하는 서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편지를 왜 썼나? 이 편지의 목적이 1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즉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즉 영적으로 주 안에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사귐과 기쁨, 공동체의 사귐과 기쁨, 이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라고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으로 와서는 이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와요.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는 일단 이 편지를 쓰는 세 가지 목적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 간의 사귐과 기쁨이 충만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사건 아시죠? 또 신약의 아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도 다들 공동체원들은 자기 욕심을 누르고 어떻게든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기저기 보이는 금은 보화들 사람들 다 갖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했으니 태워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물건도 아끼지 않고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헌금했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마당인데 아가는 태워버려야 할 물건 몰래 자기 텐트 밑에 감췄죠. 아나니아 부부는요. 하나님 것이라고 서원해놓고 아까워가지고 이것뿐이 없어요. 거짓말하면서 바쳤죠. 그러니 그 공동체에 진정한 기쁨과 사귐이 있을 리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죄는 곧 암과 삶이, 삶과 알미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4절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정확히 나오죠. 주님의 계명은

0: 지켜야만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3절 보시면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먼저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토론도 중요하고 회의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건 정말 필요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해보아야 아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와 간증을 들어도 내가 해보아야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왜 예수님이 구원을 섬김과 연결시키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기도를 해봐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은사가 뭘까? 아무리 궁리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예외 없이. 그러니 나도 은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곳,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곳,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한번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자원하여 봉사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도 새로운 거 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만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참 신실하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거. 이거 새로운 계명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이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들도 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웃사랑인데 이건 레위기 19장에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뭘 새로운 걸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핵심은 망각하고 부수적인 것에 매달려 살아갈 때가 많죠. 기도를 어떻게 유창하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사역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죠. 감정이 아닌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사랑 있죠. 그 사랑만이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서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참된 자유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선김의 시간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억류자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직후 한반도 평화 기여와 세대 갈등 극복,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을 담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의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직과 사역,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앞에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리폼 2026 다시 출발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신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를 탓하는 대신 무감독 시험 추진을 통한 정직성 회복,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 현장 봉사, 재난 현장 봉사단 조직 등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영섭 대표는 정직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비어가는 작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학교 총장은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며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일상 속 정기 후원과 현장 봉사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고양시에서 3천원 김치찌개 식당, 따뜻한 밥상 일산 백석점을 운영하는 전지웅 목사가 교회 밖 청년들을 위한 환대의 식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웅 목사는 2년 전 6월 식당을 연 뒤 자립준비 청년과 은둔 고립 청년, 인근 그룹홈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3천원에서 9만원에 이르는 선결제 영수증과 쌀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며 신앙적 온기를 되찾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을 도움받을 대상이나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수다 떨며 동행하는 관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모유진 씨는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태근 3.1교회 목사와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본문 연구와 성경적 삶의 순종은 설교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움채플에서 열린 월드사역 설교 세미나에서 송태근 목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 분석과 설교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본문과 씨름하는 핵심 과정까지 맡기지는 않는다며 끊임없는 성경 파고들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유기성 원로 목사는 인공지능은 회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설교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후배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8번째 분립개척교회인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설립까지 2년에 걸친 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백서, 나누고 세우는 교회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0: 정착교인인 동참교인과 한시적 조력자인 마중인을 모집하고 11차례 준비 기도회를 갖는 등 파송 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곽승현 거룩한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는 분립개척은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다며 당회와 성도 모두가 한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했기에 건강한 교회 분립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칼럼.
2: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해봐 하며 아이를 부축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게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포기했던 문제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도 다시 아뢰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죠.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찾아와 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문자 밑에 전화라고 써주시고,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문자 밑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참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먼저 찬양으로 뵙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아멘하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도 신앞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초동선결교회 섬기시는 김덕숙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0: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더운 여름 조금 지나간 듯 하지만 아직도 네, 덥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내셨어요?
1: 네, 무더위에 더 뜨겁게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내부, 외부 사역들 감당하면서 여름 잘 지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집회도 많이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뛰시는 우리 목사님 이제 또 오늘 기도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이 시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슬픔과 베옷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슬픔이 있죠. 그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옷인 이 베옷을 때로는 입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울한 기도 또한 낙심적인 기도 어려운 기도 뭔가 막혀있는 기도들 다 슬픔과 베옷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소망의 기도 출발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가 슬픔적 기도, 어려움 기도, 아픔 기도, 괴로움 기도 여러 가지 방향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기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도의 용사들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신앙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아멘.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게 되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모두 나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1: 아멘.
0: 네, 첫 번째 기도예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2: 네.
0: 어디에 누구십니까?
2: 아, 저는 논산에 살고 있고요.
0: 네.
2: 아, 네, 저는 이제 31살에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51살인데.
0: 아유, 그러셨군요. 네.
2: 아들을 데리고 살다고 살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궁핍한 그런 삶이고.
0: 네.
2: 이제 아들이 네.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ADHD,
0: 네.
2: ADHD도 있고 틱도 있고 장애도 있고.
0: 네.
2: 이제 지금 지적장애 그런 것도 고등학교 판정을 받았고
0: 네.
2: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각가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좀 지치고 힘든 그런 좀 삶을 살아.
0: 아드님이 지금 몇 살입니까?
2: 23살이요.
0: 그래요. 23살. 네. 예. 경계성 지능 장애인 거죠?
2: 네,
0: 그러니까.
2: 지금 그렇게 네. 있다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0: 네.
2: 예, 근데 좀 문제가 충동을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0: 네.
2: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0: 그래요.
2: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손실을 많이 입히고 있어요.
0: 그렇죠.
2: 이제 뭐 핸드폰 게임 결제, 뭐 여러 가지 대출 받아 쓰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도가 넘을 정도로 좀 많이 경제가
0: 그럼 아드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0: 어떤 경제 활동은 못 하고 있나요?
1: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0: 다니고
1: 지금은
0: 있어요.
1: 네. 네, 장애인 재활센터.
0: 네.
1: 그런데 한 달 일하면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핸드폰 뭐 더, 요금도
0: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되고 있군요.
1: 그게 네. 많이 오버되는 상황이고 네. 좀 감당 못할 정도로.
0: 네.
1: 좀 대출도 받아쓰고 이번에도 300만 원 가까이 또 핸드폰 결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다 갚아나가느라고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또 돈이란 돈 나오는 거는 죄다 또 월급한 것도 3일 만에 또 게임에 다 결제를 다 날리고
0: 예 어머님 전화 오늘 잘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 은찬 형제죠. 은찬 씨가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습니까?
1: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0: 네.
1: 교제 위주로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옆에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목사님과 말씀 나누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듣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게 화살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께 연결할게요.
2: 네,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래 전화 잘 주셨고 기도 제목 올린 거 저희들이 메모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짧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한 잠깐 말씀해 보실까요?
1: 지금 현재는 좀 갖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니까 좀 제가 혼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매달 너무 힘이 들고
2: 네.
1: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들까지 그런 네. 중독 문제로 좀 정신을 못 차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소망이 많이 끊어지고
2: 네.
1: 어제는 많이 지치고 짓다 보니까 그래서 네. 더 이제 믿음을 의지하고 살았다 살아왔는데
2: 네.
1: 이제는 그런 고뇌들 연속이고 이런 어려움들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아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떠느냐 믿음 떠나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그런 고백까지 나올 정도로
2: 그래요.
1: 그냥 무기력해서 오늘도 일도 못 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그냥 일도 못 나가겠어요. 가서 좀 생활 전선에서도 힘들고 무엇보다 이제 물질 압박도 있고 그런 것도 떠나서 아들이 집안 형편을 뻔히 아는데
2: 네.
1: 그 약을 먹어도 중독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월급을 타도 다 네. 2, 3일 만에 핸드폰 게임으로 날리고 대출 받아 쓰고 각가지 좀
0: 우리 어머님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저희가 짐작만 할 뿐이지만
1: 네.
0: 얼마나 힘드신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 그래,
0: 지금
2: 좋습니다.
0: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서
2: 네네.
0: 먼저
2: 네.
0: 기도하고 우리 은찬 씨는 지금 직장에 나갔나요?
1: 아니요, 안 나갔어요.
0: 어머님 곁에 있나요? 지금 같은 집에?
1: 네, 각각 방에 있어요.
0: 그래요. 네네. 마음으로 우리 은찬 씨를 안고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 눈물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2: 그래요.
0: 네.
2: 조금 진정하시고요.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조금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과 현실에 당면한 일들 문제들 각가지 또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6659번 성도님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 선지자가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2: 하나님께서 온전히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말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총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2: 엄마로서 용기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함 없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여전한 모습으로 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없어서 아멘, 믿음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재창조의 역사들 이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엄마가 중요하며 이 가정의 엄마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굳건히 붙잡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들, 온전케 되는 역사들, 강건하게 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일곱 길로 떠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멘. 살아계셔서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아버지 신비한 역사들 보여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독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 인도하여 아멘.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로 아버지 곧장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하옵기는 이 아들은 또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엄마 이 아들이 손맞잡고 힘겨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 노출시키지 아니하며 힘을 응집시켜서 힘겨운 인생 더욱더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의 능력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그야말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이 가정에 해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서강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은찬 어머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0: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믿음 또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할 바위라고 하셨고요. 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이 모든 광야의 생활을 이제 다 통과하고 마침내 이 은찬 씨의 문제가 좀 많은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에 이제 돕는 자로 나서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기억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네, 6912번입니다. 제가 왼쪽 팔에 테니스 엘보가 와서 여러 번 주사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은 괜찮은 듯 하다가 다시 재발이 되어 이제 주사 치료는 그만해야 된다는 선생님 말씀으로 물리치료 받고 약 복용하고 있는데 차도가 없네요 하셨네요. 테니스 엘보 아쉽죠? 팔꿈치 바깥쪽 뼈와 연결된 힘줄에 반복적으로 자극 또 미세 파열이 생겨서 계속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 테니스 엘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하나님 아버지 6912번님, 하나님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도 쾌차되지 않고 하나님 여자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 얼마나 마음에 또한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저의 왼쪽 팔을 붙잡아 주시고 왼쪽 팔과 연결된 뼈,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모든 것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0: 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안수하신 이후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재안수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영혼 반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더욱더 큰 효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왼쪽 팔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으니 가장 잘 아시는 대의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완쾌되게 하시고 점진적인 치유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셔서 한 번 한 번 반복적인 기도가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주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경험하는 은총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통증이 있는 왼쪽 팔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유의 역사들 이 귀한 영혼의 왼쪽 팔 부위 부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성도님,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받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간증해 주십시오.
2: 아멘.
1: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31분 4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주동교회 섬기시는 김덕숙 목사님과 함께 또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0617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9년 동안 택배 배송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세요. 근데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하루에도 수천 번 계단을 오르내리며 호흡곤란 증상도 일어나고 수면 중에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요. 모든 통증이 속히 사라지고 가능하다면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 생활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신 우리 0617 성도님, 택배기사님이세요. 정말 진솔하게 본인의 그 마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2: 네.
1: 네, 기도하며 다니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더운 여름에 우리 택배기사님들 수고하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 목사님이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우리 인도자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상황과 여러 가지 기도에 오는 이 임팩트들이 굉장히 좀 울컥울컥한 거가, 네, 지금 저희들이 꼭 참고
1: 그렇습니다.
2: 지금 생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도를 알고 들으시고 보시는 이 기도 제목 올린 분들의 신앙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마 저희의 감정과 생각보다 더할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깨달으며 기도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기도 올려주신 분들, 우리 희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0617번님 9년 동안 하나님 배달 업무 택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 무릎이 또 허리가 관절이 뼈 마디마디가 온종일 뛰어다닐 텐데, 또한 차량 정체와의 또 싸움이고 시간의 싸움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1분 10분도 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5층짜리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택배 상자 하나님 배달해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좀 좋은 구역으로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까? 이 심정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2: 고달픈 발걸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힘겹고 피곤한 발걸음이 강건하며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가 욕심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주님.
2: 아버지 하나님, 9년 동안 이 업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되기를 바라는 이
0: 정말 소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주님

0: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 받으셔서 아버지 몇 날이 못 되어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형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 열어주시고 환경을 온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순간순간 1분 1초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텐데 아버지 그 고귀한 땀결의 대가를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경제적인 축복 아멘.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귀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저 사랑하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결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동안 잘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다리 통증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잘 때마다 끙끙 앓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 또한 붙잡아 주셔서 단잠 자고 일어나서 맑게 되는 육체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네, 힘내시고요. 강건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좋은 소식도 또 나누어 주십시오.
2: 아멘.
1: 네, 8217번입니다. 유나 아버님 또 소식 보내오셨네요. 어제 유나가 뇌 MRI 촬영을 했습니다. 19일 이제 수요일에 내일이 있죠.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데요. 유나의 그 종양이 시신경 교차와 매우 가까운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과 판단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우리 유나 아버님 참 어린 아이를 그 연약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잘 견디고 계신 우리 유나 가정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우리 유나를 축복해서 여러분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유나 수술에 주님 손이 개입해 주시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윤하 MRI 촬영하고 19일 날 내일입니다. 수술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신경 교차와 매우 가까운 위험한 위치에 종양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술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탁하며 부탁합니다. 1차원적으로 기도합니다. 종양 제거가 온전히 맑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이 제거 수술 중에 시신경 터치되지 않도록 아멘. 인도하여 아멘. 주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뇌 기능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작디 작은 이 신경 하나하나 한 줄기 한 줄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은총 가운데 우리 윤아가 수술 체력 또 아버지 모든 컨디션 좋게 하여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전신 마취할 겁니다. 아버지 마취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디테일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투입되는 우리 의료진들 그 수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2: 한치의 오차 없이 집중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아버지 담겨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2: 오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유나 가운데 잠복되어 있는 모든 종양이 온전히 잘 제거될지어다.
1: 아멘.
2: 일곱
1: 아멘.
2: 길로 모든 질병이 떠날지어다.
1: 아멘.
2: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온전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 부모님들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수술 대 위에 올라가는 우리 어린아이 우리 유나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겠습니다.

0: 치고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하며 잘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였으니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유나의 수술을 집도하실 우리 주님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치료하는 광선과 함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나 화이팅입니다. 네. 강 집사님 힘내시고요. 네, 9232번입니다. 저희 남편, 사랑하는 남편 63년생입니다. 하셨네요. 그러면 60이 좀 넘으신 건가? 60이 좀 넘으신 거죠? 네. 네, 취업을 준비하느라 수고하고 있네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 중인데 네. 9월 2일 8시 30분에 실기시험 합격하고 취업할 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사랑하는 아내의 또 기도를 저희가 눈물겹게 없게 받습니다. 네. 아직은 젊으시잖아요. 네. 또 하실 수 있고요. 네. 사랑하는 남편 축복하며 아내가 드리는 건강한 기도 저희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오늘 고속도로 오면서 막혀가지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5분 전,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참 은혜로운 기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60이 넘으신 나이에 이제 경쟁 젊은이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시지 절망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9232번님 9월 2일 날 8시 30분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치릅니다. 실기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끝 모든 신경 집중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된 모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합격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격증 취득해서 그 다음 기도로 나아갑니다. 취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합당한 직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쟁력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아버지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귀하고 축복된 간증의 역사들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선생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네. 걱정 마시고요. 집중력 주셔서 하나님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시험도 합격하고 실기 시험도 합격하시도록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 그대로 응답된 후에 간증하십시오. 네. 11시 43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눈물 나고 어려운 상황들 많이 우리 또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계속 기도하십시다. 0448번호 쓰시는 성도님 임마누엘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간단한 사연이지만 상황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주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0: 하나님 아버지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모든 일들과 또한 돌출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무마가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아버지 막힌 담도 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구절절 어떤 사인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에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 1분 기도가 아버지 효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우리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 은혜로 돌아가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선한 역사들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0: 평안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없는 곳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막에 샘을 터뜨리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신비로운 은혜로 이 주님의 제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기쁨, 은혜의 기쁨, 찬송의 기쁨이 그야말로 창출되는 귀한 믿음의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제단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성도님, 교회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1069번호 쓰시는 성도님, 교우 가정의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딸인 장미양,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1일과 22일 다음 주 되나요?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네. 의료 선교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좀 고맙습니다. 성도님,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장미 자매님 위해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1069번님, 지인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의 딸, 우리 이름 올려드립니다. 백장미 양이 하나님 먼 타국에서 20년간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하고 이제 21일과 22일에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하여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목적이 선하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과 결과도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료 선교,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의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과 결과도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끝에 집중력 주시고 모든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유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결과 보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쁨, 가정의 기쁨, 성도들과의 기쁨,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장미양의 앞날, 저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은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과정들 주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시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촉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장미 자매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네. 주가 아니고 주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또 이제 좀 급하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시험장에 나가셔서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현순 권사님 성함을 밝히셨어요. 네, 올리브 가든의 경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셨어요. 올리브 가든이 어떤 사업체인지는 저희는 잘 알 수 없지만 모든 사업 운영을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신 우리 구 권사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손녀 하빈이가 있는데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 아이가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함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마음도 더욱 커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신 권사님의 귀한 또 기도로 크는 손녀딸 하빈이를 위해서 또 경영하시는 올리브 가든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구현순 권사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너무나도 솔직하게 올렸습니다. 올리브 가든의 경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맡긴다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0: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소망적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올리브 가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하고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것 책임 맡아주시고 만나는 손님들 좋은 유대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야 무엇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경영의 아이템을 얻고 하나님 제1주의로 경영하는 그 법칙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맡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달보다 올해의 이번 달의 매출이 더 많아지며 내년은 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녀 하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달아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신앙 가지는 우리 하민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흘러내려오는 은총의 역사들이 귀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표심팔로 이 가정 전체 또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가정 축복된 기업 될 줄 믿사오니 주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기도 제목 올렸는데 다 하지 못한 기도들 하나님 그 마음 구구절절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짓누르고 여기까지 한 시간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 품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축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 드리지 못한 기도는 내일 또 계속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소망의 기도는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 믿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슬픔에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에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후 내내도 평안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해 주신 우리 주성교회 김덕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오늘 우리 한 시간 기도하면서 이 문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아멘.
1: 우리 최선 다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이 말씀 안고 오후 내내 또 평안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베소를 압도한 복음, 말씀의 흥황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81회 해방 광복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무력 해방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상해나 만주 일대에서 한국인 젊은이들이 모아서 이 용병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무기들이 모아지고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집약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전쟁을 치러서 일본으로부터 무력 해방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우리나라의 칼도 우리나라의 총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세계대전의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 땅은 해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된 해방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양극 세력이 또 우리 한반도를 장악하면서 죽창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피를 흘리는 이 한반도가 됐지만 이 영적인 그 희열, 81년 전에 이 땅의 그 기쁨은 아마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마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던 우리 우인섭 장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감각이 지금도 생생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이런 영적 해방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 상황이 그때 그 모습과 잘 유비해 줄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5년을 잡게 되는데 그 5년 중에서 3년을 한곳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점에서 주력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다는 점에서 에베소 사역은 사도의 영향을 입은 사역의 공간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에베소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예술성이 충분히 드러내는 고린도 양식의 기둥들이 수십 개의 기둥으로 마치 우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방불케 하는 그때 당시 고대 아시아의 기념할 만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는 무역으로 정말 돈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군사의 도시였고 거기는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유가 있었으면 마술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술도 흥황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내면으로 뜯어보면 에베소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그들은 뭔가의 성공을 위해서 아데미 신전 앞에 줄을 서서 기대와 헛된 신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면 값이 되는 부적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술을 실제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한 손수건이 비둘기로 바뀌고 지팡이가 장미꽃으로 바뀌어지는 이 마술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이 아닐까 하면서 미개한 종교심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들은 돈은 풍부했고 그들의 문화는 화려했으며 예술은 최고의 상위권에 있었지만 그들은 뭔가에 끌려서 자신의 삶을 이끌림을 당하는 뭔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아직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에서 두 장소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최초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Kingdom of God. 이것이 바울의 메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증거하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반대했던 그들은 이상하게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어가며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이 굳었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비방까지 했으니 총체적 복음의 거절이었어요. 총체적 복음의 거절. 이 정도 되면 바울은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의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울의 그 거룩한 루틴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통 한 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아마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바울은 그 나머지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 다음 11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가 이제 헬라 문화권의 교육의 현장이었어요. 더 스쿨이라고도

도시에 정말 우람했던 그 사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붙여서 두란노 서원이 될 수 있었어요. 어쨌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네, 바울은 말씀만 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끝나면 기도했고 그들을 향해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 위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구나. 이걸 입증한 사례가 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의 실제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이제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바울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함께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은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텐트를 만드는 과정에 손수건으로 땀 닦고 코를 닦고 입을 침을 닦던 그 손수건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가지고 가서 사역하라고. 그러자 그 손수건을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손수건만 닿은 사람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일할 때 둘렀던 이 앞치마, 그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앞치마를 터치하는 사람들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 뭐 에베소 사람들이 엄청난 자극, 센세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니까요. 카피본들이 시작됩니다. 예, 유대의 마술사들이 이걸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랬더니 이 환자들이요 피시피시 웃기만 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은 치료될지어다. 안 나서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스가야라는 유대의 제사장 그 아들들 7명이 돌아가면서 환자들에게 막 기도를 해줍니다. 악귀 들린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러자 악귀 들린 그 사람이 기승을 부리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 악귀가 기승을 부리면서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월적 힘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핥히니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옷을 잡으니 누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옷을 벗은 채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스가의 아들들 7명이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하며 맨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자요.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들은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최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참 속았구나. 그리고 집에 가면 마술책을 봅니다. 우리도 마술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주문을 외우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또 주술책도 열어보면 해법과 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면 성경 보고 집에 오면 마술책 보고 주술책 보고 이러면서 양다리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신앙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술도 하고 마술도 하고 성경도 듣고 그래서 좋은 센놈이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술사들이 그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또 스가의 아들들 7명이 또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뛰어올라 머리구덩이를 잡고 살을 막 찢어버리고 상처를 입은 채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가장 강한 신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양다리 신앙을 정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마술책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술신앙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입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고귀한 가치다. 놀랍게도 집집마다 마술책이 주술책이 조합 10권 이상씩 한 집집마다 다 마술책 주술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꺼번에 자기의 그 스승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책들도 헛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은 그들의 책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들의

가장 힘줬게 의지하던 책, 마술책, 자신들이 기원했던 그 소망을 가졌던 그 주술책, 이건 소용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저들의 회개는 진짜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 됐다. 대나리온으로 계산할 때 은 5만 대나리온은 장정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당 15만 원,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데 날짜로 계산하면 5만 날, 우리가 한 생에 5만 일을 살지 못합니다. 아마 만 날 살을까요? 한 사람이 137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 금액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의지하던 그 책을 불태웠는데 저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저의 선친입니다. 전 선친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 훈장급 되는 분이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주부들이 가끔씩 이렇게 오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상담을 듣고 돌아갈 때의 그 은혜 받은 모습을 저는 영상처럼 떠올라요. 결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방에 선반 두 나무를 걸어놓고 그 위에 중요한 것들을 얹어놓은 선반이 있는데 선반에 꼭 아버지가 보는 책 다섯 권이 있었어요. 이 다섯 권의 책을 끄집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놓고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딱 몇 번 꼽으면 그 다음에 멘트가 쏟아집니다. 이제 아드님을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십시오. 저렇게 저렇게 지도하십시오.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계란을 가지고 한 집으로 사만 계란 한 줄 이걸 가지고 선물로 주고 릴렉스한 얼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지금도 제게는 선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한번 교회의 집회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이 책을 다섯 권을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부엌에서 불로 태워 없앱니다. 아버지의 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존경받는 심벌이었습니다. 그걸 다 태워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15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 주일, 주일 루틴을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집에 돌아오시면 언제나 식사기도는 필수요. 틈나면 앉아서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저한테 모델 기도자였어요. 주무실 때 꼭 기도하십니다. 일어나시고 꼭 기도하십니다. 식사할 때 꼭 기도하십니다. 저한테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진짜 킹덤 빌더였어요. 그분은 킹덤 빌더의 문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성령께서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씀의 실천자였어요. 저도요, 이 청년 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가만히를 치고 할 때마다 유행가를 부를 때 새로 나온 테이프 엄청나게 사드렸습니다. 제 방에는 테이프가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그 테이프를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테이프를 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테이프를 없애는데 제가 많이 안 듣는 것부터 먼저 처분합니다. 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던 노래는 안 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버리는데 진짜 크게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에베소 주민들의 이 마지막 심장 같은 그 서적들을 불태우는 결단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다섯 권의 책을 온전히 불로 태우는 그 결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테이프를 버리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5년 걸렸습니다. 노래 부르는, 세상 노래 부르는 마지막 테이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에 온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 가면 교인이 되고 저는 11주도 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도 했습니다. 교회의 타동도 텄습니다. 저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세상 노래, 교회에 오면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노래 하나 없애는데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찍찍자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대에 정말 회개가 뭐냐? 양다리 신앙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 있어요. 오늘날 양다리 신앙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는 사이다 서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가지 않고 그 양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설교를 시원하게 들려주는 사이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듀얼화된 거예요. 주일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사이다 설교를 듣고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지고 싶어집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유튜브는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간에는 유튜브 신앙, 주일에는 교회 와서의 신앙, 이걸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이 많이 성장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듀얼로 나누어진 신앙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와 담임 목사의 한계, 이 교회의 한계 알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목장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 목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다리 신앙을 포기하고 나의 목회의 현장에서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흥황하여 내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의 필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이 교회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다리 신앙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킹덤 빌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킹덤 빌더는 제가 목회적으로 붙잡은 또 하나의 언어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저들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주의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미약하면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끝납니다. 근데 말씀이 흥황했어요. 말씀이 가득했어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어깨 위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까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언어로 쏟아집니다. 손으로 실천합니다. 발로 방향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월요일을 만들어내고 화요일을 만들어내고 말씀이 내 삶의 일상을 수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철로 역정의 한 과정 중에 좁은 문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좁은 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순종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흥황된 사람, 말씀이 세력화된 사람만이 살아가 갈 수 있는 통과되는 문입니다. 신앙의 정도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쪽에 좁은 문이 들어가기 전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열정이 필요한데 열정을 가지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너의 불을 누가 끌려고 하느냐?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이 불을 끌려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을 계속 부어요. 자,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말씀이 흥황된 사람들, 말씀이 세력화된 사람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이 삶의 일상화되는 좁은 길로 가는 이 사람에게 불이 안 꺼집니다. 왜 안 꺼질까요? 물을 붓고 있는데 물과 불은 상극이어서 물을 만난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이 불이 안 꺼질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들어가 보니 새로운 장면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전자를 들고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기름을 두 바가지 부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름으로 성령이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불을 끄는 물보다 불을 지피는 그 기름이 더 많으니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주일도 성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이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 믿는 지름길이에요. 성령이 예수 믿는 비밀이에요. 근데 성령은 두 가지 표지를 보여줍니다. 방언이에요. 방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방언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속에는 화가 나는데 사랑의 언어를 써봤습니다. 그 사랑의

0: 영향력은 저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음식을 하나 준비해 주는데 한편으로는 맛이 조금 없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맛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맛있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굉장히 기분 좋아졌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고 왔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은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남들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유익하는 진정한 방언은 사랑을 섞어 이웃을 위해, 맛없이 하는 음식의 아내를 향해 기쁘게 하기 위해 맛있다고 엄지손가락 한번 치켜보이고, 그러면 저녁은 더 맛있게, 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될 겁니다. 이건 지혜예요. 이건 사람을 운영하는 성령의 기술이에요. 방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언은 사랑이 섞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성도들이여, 사랑의 방언을 생활 속에서 하십시오. 예언하셔야 합니다. 예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언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예언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자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근거로, 역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좌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했어요. 당신이 역사의 끝에 가봤어? 당신이 역사의 끝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 네, 있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하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덮어놔서 보이지 않는 걸 열어주셨어요. 알려주시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끝을 압니다. 역사의 끝은 반드시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가 없는 가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예수가 있는 가슴,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요, 내게 모자람이 좀 있어도요,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과거의 부족을 의지했더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영원한 천국, 세상과는 계산할 수 없는 탁월한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함께 예수 믿읍시다. 모든 건 예수로 끝나요.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는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는 본질이에요. 예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다 있어도 예수 없다면 망하는 일이고, 다 없어도 예수만 있다면 성공하는 얘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슴에 예수가 있다면 방언하십시오.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언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한 가지만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통해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을 입증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042-863-948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화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아름답게 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신상우 작곡의 하나님의 은혜 과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베이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바흐의 칸타타 8번은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언제 죽게 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칸타타로서 인간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용을 담은 칸타타입니다. 칸타타라는 음악의 양식은 주로 시를 가지고 만든 그런 합창 작품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에 맞게 매주 예배를 위한 칸타타를 만들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외에 세속 칸타타도 있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교회 음악 감독으로 봉직하면서 예배에 전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칸타타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는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로서 오버의 다모레와 현악기 그리고 통주점이 함께하는 그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물러가라 너희 근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사라져라 마침내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남으리라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남으리라는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베이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오늘 이 작품을 베이스 페터 코이의 음성 필립 헤레베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헨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베이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준비했습니다.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첼토 3악장,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3개의 야상곡 가운데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이 작품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작품은 피아노 독주를 위한 3개의 녹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50년에 출판된 그런 작품인데요. 원래는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에서 발전된 작품으로서 각 곡마다 시와 연결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3곡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는 이 작품은 페르디난트 프라일 일리그라트의 시에 붙인 그런 피아노 작품인데요. 원래는 가곡으로 만들었다가 그 가곡을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한 그런 작품이죠. 리스트는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던 작품을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하고 또 특별히 슈베르트라든가 또 이런 가곡들을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낭만 시대를 아우르는 캐릭터 피스의 원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야상곡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야상곡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석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갔더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북한 노동자의 현실이죠. 북한에서 쌀 1kg 가격이 북한 돈으로 약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석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도 남는 돈이 고작 2만 원도 안 된다고 하죠. 가족들은 물론 본인 혼자도 한 달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북한의 주민들도 점차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3년 연속 3%나 성장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져만 가고 식량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꿈이 되어버린 북한 땅. 하루속히 북한이 무기개발이나 핵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의 꿈을 버리고요. 사람들을,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쏟기를 바라면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양평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 9507님 이 문자처럼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라는 6089님의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써 내려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역사를 구하면서 남과 북의 앞날을 밝혀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물정 1069번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부천에서 버스 기사입니다.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6478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걸까요? 아, 제가 부천 갈 일이 없어서 이 버스를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 6478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소식, 궁금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극동방송 웨피데이로 모두 모이세요 하시면서 6089님 감사합니다. 웨피데이 함께 하시면서 오프닝에서부터 여러 이야기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함께 이 화제를 던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오해피데이도 많이 전해주세요. 광주에서 오신 9003님 반갑습니다. 서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번 주 퀴즈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고 극동방송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북한 얘기를 더 들려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세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나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소재긴 하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주제들은 아니죠.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지치며 나눠가면서 준비된 다음 통일세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의 가정에서도 오 해피데이 방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1370님 아마 접경지역 인근에는 FM이 좀 들리지 않을까요? 황해도에서 오셨던 한 형제님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당시에 TV까지 잡혔다고 해요. 이게 전파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TV까지 들리고 보이고 방송도 너무 잘 들렸다고 하는데 아, 듣고 계실까요? 부산입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로부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의 젊은층들, 북한의 청년층들이 변화하고 있죠.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리는 그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이를 위해서 출석 인사로 여러분 기도의 한 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푹푹 찌는 대전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하셨는데 대전은 지금 기온이 많이 높나 봐요. 여기 서울에서 보는 창밖의 하늘은 햇살은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 해피데이에서는 이제 선물 스페셜을 마치고 한 편 차이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고요. 매일같이 또

색다르게 만나보는 코너들로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이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 후에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찬양 후에 한 뼘 차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여러분 출석 인사에 이어서 도전해주세요. 썸머 스페셜 동안에 만나봤던 통일 배우기에 이어서 남과 북이 어떤 한 뼘 한 뼘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석 달치의 북한 노동자의 월급으로도 쌀 1kg을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쌀 1kg도 사지 못한다라고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로 나누는 이 한평 차이.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가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거를 듣고서 몇 번이나 검색해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읽은 이게 맞나? 1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드릴게요. 남과 북은 같은 원화를 쓰는데 그 가치가 달라서 좀 이해가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 1번 600원, 2번 6천원, 3번 6만원. 보기 세 가지 다 말이 안 되죠. 600원, 6천원, 6만원. 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온 이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던 북에서 온 한 청년이 얘기를 해준 본인의 월급이에요. 한평 차이도 그렇고 북한 소식을 나눌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우리는 이 정도로 준다.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은데 오늘의 한평 차이 북한의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이 청년이 받았던 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약 600원, 약 6천원, 약 6만원.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쵸. 6753님도 설마요 하시면서 3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번도 몇 분 나왔고요. 6만원도 많이 나왔고요. 설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 기사를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진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1번이 600원이고요. 2번이 6천원, 3번 6만원 가운데 정답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무얼 하며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겨루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북한에서 오셨죠.
3: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4: 2021년이요.
3: 네.
4: 얼마 안 됐어요.
3: 5년 정도 되었습니다.
4: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3: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4: 아.
3: 뭐, 친척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4: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3: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0: 아, 2017년쯤에 이제,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1: 20대 때 나오신 거죠?
0: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1: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0: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살림집 건설.
1: 그래서 건설.
0: 뭐, 네,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0: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1: 네. 네.
0: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국동방송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1: 네.
0: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아.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제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네. 뭐 10계명 10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0: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에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아.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명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에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에집트에서 아.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0: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에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이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네,
0: 그건 다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1: 아.
0: 시리즈로 이게 다 볼 수 있어요. 외국 명적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1: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1: 내용들을.
0: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에집트 왕자가 오.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에집트는 좀 다 그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 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1: 네.
0: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어.
0: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0: 예, 주파수를 못 잡게.
1: 네. 그러니까
0: 빈 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1: 아, 직접?
0: 예. 들으면 이렇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 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1: 어.
0: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KBS는
1: 나와서.
0: 알아요. 한국방송이라고. 왜냐하면
1: 네.
0: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KBS가 이렇게
1: 아.
0: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방송이구나라는

0: 교류한 게 많았죠. KBS랑. 네, 네,
1: 맞아요.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덜리게 돼요.
0: 무서워서. 이렇게.
1: 네, 덜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네.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 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아.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네. 아, 그게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0: 웅장하게
1: 네.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성도 와, 크고,
0: 네. 네.
1: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0: 거기서 네.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1: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0: 네.
1: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 안 해주는데
0: 네.
1: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라는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0: 아. 네.
1: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형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0: 그 네.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1: 어떤 토대요?
0: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1: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0: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1: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0: 선생님에게.
1: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고 얘기했을 거.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심기하게
0: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1: 네.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0: 그게 2010년대
1: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0: 네.
1: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그런데
0: 네.
1: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다.
0: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1: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0: 시골 학교였어요.
1: 네.
0: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1: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쫙 약간 의심할 수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0: 12제자까지 알고
1: 네, 12제자는 알았어요. 근데 네. 12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네. 이러면서 종교의 역을 많이 해줬는데
0: 26가지까지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선생님이네요.
1: 그 선생님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0: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1: 네.
0: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0: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기억에 난다는 우리 조금 전 함께했던 이 형제님의 이야기와도 같이 그 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질 때 그곳의 역사의 그 열매 하나하나가 오늘도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만과 함께 OEP데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한편차의 정답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리고 선물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받는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얼마일지 600원, 6천원, 6만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지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돼요. 정답 도전은 해주셨는데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돼요.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참 말이 안 되는데요. 북한의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지금 환산을 하면 600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 4천원, 5, 6천원 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의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한 달에 600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받는 공식 월급 외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거나 부업을 하고 또 밀수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진 곳을 벗어나서 더 장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본을 가지고 장사나 유통에 투자하는 이른바 돈주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는 월급 600원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의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치죠. 이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참 심각하군요 하면서 0782님도 보내주시고 설마 하면서 6천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북녘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세요. 우리 약속했다 믿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M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고요. 오늘 출석 인사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따로 방송 마치고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답장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레위의 아들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므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마흘리 무시다. 이는 가문별로 살펴본 레위의 자손이다. 게르손은 림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게르손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편 서쪽에 진을 쳤으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그들을 이끌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입구를 가리는 막,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고핫은 아므람 가문과 이스할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우시엘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고핫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었다. 고핫 자손은 성소를 맡았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으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예식에 쓰는 성소와 물품과 휘장,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성소 맡은 이들을 감독했다. 므라리는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므라리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그들을 이끌었다. 므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성막에 달린 모든 기구와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책임지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 곧 회막 앞 해 뜨는 쪽에 진을 쳤다. 그들이 맡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를 관리하고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가문별로 계수한 레위인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잘못 꽂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분명 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권의 책 가운데 엉뚱한 자리에 꽂힌 그 책 한 권은요, 사실상 찾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책을 정리할 때 그저 가지런히 꽂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리에 꽂는 것이 중요하죠. 맞죠? 자, 문득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 서고 박수를 받고 이름이 알려지는 일을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지극히 평범해 보여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내 모습이 조금 작아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겠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밥을 차리는 거, 직장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그런데요, 책 한 권도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필요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 좋은 자리를 찾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는 이 오후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지체라는 찬양을 듣고 왔고요. 2시 7분 현재 지나고 있고 여기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 도서관에서 그 책 한 권이 요즘에는 다 분류가 상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수천 수만 권 가운데 그 책을 찾을 수 없는, 사실상 찾을 수 없는 그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화려한 자리, 멋진 자리, 그런 자리에만 있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고 싶은데 그때 발견하지 못한다면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기신 그 자리, 그 일이 어떤 모습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일 멋진 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자, 9507번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고, 오전에는 병원 다녀온 후에 무릎 통증이 서서히 낫고 계시랍니다. 와, 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관절염을 비롯해서 각종 일들로 이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들인지. 그런데 지금 907번님 이 문자처럼 주님께서 또 그 질병들도 낫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눠주실 일상의 얘기들이 있다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이 2시의 기쁨은 청주에 있는 극동방송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위치와 이야기도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박성훈 씨와 함께 잠시 후에 라이브로 찬양하는 날인데, 지난주도 원체 많은 분들이 또 찬양곡을 보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해 주시죠.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최유정이었습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숨소리는 성은 씨의 숨소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성은입니다.
0: 네, 오늘은 인사보다 숨소리가 먼저 등장을 해서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늘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비타민 같은 존재. 네, 두시의 기쁨에 성은 씨, 박성은 씨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 네. 네. 아, 근데 오늘 유독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이에요. 저번 주에 왔었는데.
0: 그러니까요. 나랑 똑같은 느낌이다. 지난 주에 와서 뭐 찬양 신청이 그날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막 뜨겁게 찬양했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저는 맞아요. 뵙는 느낌이어서.
1: 맞아요. 제가 어제도 이 방송을 들었거든요.
0: 아 또. 그래요.
1: 그래서 뭔가 더 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더 좋습니다.
0: 청취자들도 아마 그만큼 반가워하실 거라.
1: 할래. 아멘.
0: 자, 오늘도 박성은 씨와 함께 저희 라이브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와,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 문자가 확 쏟아져가지고 우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1: 우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라고. 성은 씨도 그럴
1: 맞습니다.
0: 때 있죠?
1: 네. 네. 아, 저희 아기들 또 주말에 또 아팠거든요. 저희 아기들.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아픈 건지, 뭐, 유치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가는 것도 아닌데, 네. 아, 대체 애들이 왜 아프고, 또 열이 막 39.몇.
0: 맞아요. 아, 아이들이 그렇게 그 열이 오를 때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난처하고 네, 조급해지고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1: 진짜 건강이 너무 소중합니다.
0: 맞아요. 예, 9007번님의 문자가 아. 충분히 예,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역시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어, 지금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라디오로도 또 실제 문자 주시는 분이
1: 아, 저희 남편이요.
0: 네.
1: 어, 저희 남편이 어플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네. 방송을 할 때 들으니까 어, 왜 어플이 없는 걸 자꾸 읽어서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0: 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1: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 다 짜여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0: 아, 저희 리얼리티입니다. 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왜냐면 저희가 보는 문자창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남기는 문자도 보이고요. 그리고 샵 9330으로 직접 문자가 들어오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0: 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방송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짜놓고하는 거 없습니다. 네, 2시 17분 지나가는 현재 저희는 라이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참 많은 분들이 연락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533번님께서 문자 주신 내용 한번 좀 읽어주시죠.
1: 네,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위해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은자매 영성 있는 목소리로 이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0: 아멘, 아멘. 자, 아드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정확히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네. 네,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건 느껴집니다. 이 찬양 혹시 아셔요?
1: 네.
0: 아, 역시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이렇게 우물정 9330입니다. 받는 번호란에 여러분들께서 우물정 9330 예. 샵 9330으로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제일 먼저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야, 시작부터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으로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저도 약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더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0: 네. 자, 지금 비타민 빛이 난다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저희 두세기쁨 공식 비타민 맞다니까요.
1: 아, 눈이 밝아집니다. 이 댓글을 그래요. 보니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588번님께서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이 방송, 극동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0: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께는 또 이런 소망들이 있죠. 그렇죠?
1: 네.
0: 네. 안 그래도 6728번님도 이렇게 연락을 주셨잖아요.
1: 3시에 회전근 개파열 회전근 개파열 수술 앞두고 아이고. 듣고 있어요. 행복 들려주세요.
0: 네. 와. 아이고, 아이고.
1: 그 3시에.
0: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낫게 아멘. 해주실 거고
1: 아멘.
0: 아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겁니다.
1: 아멘.
0: 자, 행복이란 찬양 신청하셨고 또 3832번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오늘도 기대 뿜뿜 은혜로운 찬양 고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와,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주도 문자가 쉬지 않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 통 한 통이 저에게 아주 큰 힘입니다. 맞죠?
1: 비타민이죠.
0: 맞아, 맞아. 진짜 비타민은 여러분들이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문자 한 통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이란 찬양 혹시 아시죠?
1: 네. 네. 아, 이 찬양 한참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참, 찬양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경민 목사님께서 만드시고 네. 이 찬양을 부른 게 한희 사모님.
1: 네.
0: 네, 지금은 장한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희 사모님께서 부르셨는데 얼마나 좋든지. 보이시나요 혹시 악보가?
1: 네.
0: 네. 아, 그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제가 검색해서 악보를 찾고 네, 성훈 씨가 직접 연주하면서 부릅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행복이란 찬양 함께 불러볼 텐데요. 우리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행복 악보를 찾으셔서 가사 보시고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멘.
1: 아멘.
0: 맞습니다. 이천에 가서처럼 뭐 다른 게 행복이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 네. 맞죠?
1: 맞습니다. 사실 20대 때는 잘 못 느꼈는데.
0: 맞아요.
1: 네, 이제 30이 넘어가고 아이를 네. 낳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게 엄청난 행복이구나.
0: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은 맞습니다. 얼마나 더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셋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 앞두고 신청하신 행복이란 찬

0: 그냥 6728번님,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이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더 누리게 또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1: 아멘.
0: 자, 그리고 3373번님께서 이렇게 주셨죠.
1: 샬롬, 폭우로 어떤 질병으로 시련과 고난 앞에 울고 계신 모든 분,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0: 그래요, 뭐,
1: 청주에서 보내주셨다고.
0: 네, 그러면서 주가 일하시네. 지금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피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곳에, 또, 일반 뭐, 지역도 있지만, 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이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던 남해안 쪽에,
1: 네.
0: 더큰 일들이 없도록,
1: 네.
0: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저희는 갈수 없지만, 그곳에도 극동방송이 있고 전파가 갑니다.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31번님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1: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휴가 중입니다. 오,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 찬양을 듣는데
0: 네.
1: 마음이 참 평안해지네요. 여기는 비가 잠깐씩 내려서 날씨가 너무 뜨겁지 않고 좋습니다.
0: 아이고.
1: 산도,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너무 아름답네요.
0: 네.
1: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와, 신청곡 있습니다. 좀
0: 네.
1: 오래전 찬양인데요.
0: 네.
1: 주님의 솜씨, 하늘을 바라보라 신청합니다.
0: 그래요. 이 찬양 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정말로 예전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 보면 이 찬양 많이 했어요.
1: 요즘은 꽃들도인데.
0: 맞아요.
1: 네.
0: 예전에는 이 주님의 솜씨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대충 제가 어느 정도 연배인지 대충 상상이 되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희 청취자들의 수준이 휴가를 가서도 극동방송 놓지 않습니다.
1: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0: 그러니까
1: 정말.
0: 이분은 제주도가 계신데 지난번에 일본 가서 휴가 가셨던 분도 있었고
1: 와.
0: 다낭에 휴가 가셨다가 거기서도 듣고 계신다고 연락 주신. 저희가 이렇게 휴가를 가서도 절대 놓을 수 없는 네.
1: 극동방송입니다.
0: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안
1: 안
0: 들을
1: 들을
0: 순
1: 순 없다.
0: 없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주님의 솜씨 정말 저도 이 제목조차 오래간만에 보네요.
1: 저도요.
0: 아 그렇죠.
1: 10년은 더된것 같긴 한데.
0: 이 찬양이요?
1: 아니, 제가
0: 아,
1: 부른 지가.
0: 부른 지가?
1: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인가?
0: 맞아요.
1: 학생 때좀 부르고, 이제 뭐,
0: 맞아요.
1: 네.
0: 예. 네. 저도
1: 와.
0: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이 찬양이 그 이유정 목사님이 그 저희 오늘 첫그 함께 했던 좋은 씨앗 네, 그
1: 네.
0: 멤버시고 여러 곡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1: 아, 이유정이라고
0: 이것도
1: 생긴 게 목사님이셨어요?
0: 예. 이 대부분 다그 여성분인 줄 알고 뭐
1: 네.
0: 그러는데 남성 목사님이세요.
1: 어머.
0: 네. 아무튼 저희가, 전 아직도 친구들이랑 그 정동진 그 바닷가를 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아유,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찬양. 네, 성은 씨의 목소리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같이 이 찬양 한번 아시는 분들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죠.

0: 아멘.
1: 야,
0: 참 진짜 오래간만에 이 차는 불러보고 들어보네요. 네,
1: 많이
0: 네.
1: 틀린 것 같긴 한데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참 이렇게 좋은 곡을 쓰신 분들은 참 좋은 곡을 많이 만드신다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 아멘.
0: 그걸 인정하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 아멘.
0: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1631번님.
1: 이분이 네. 제가 1631이 기억하는 게 저번 네. 주에 제가 할 때 2시에 막 기다렸다고 하신 네. 그 1631을 제가 그분이랑 동일하신 분 같아요. 제가
0: 맞아요. 그게. 맞아요.
1: 1631. 저기.
0: 두시 기쁨이 이제 올해 이제 봄에 개편했잖아요.
1: 네.
0: 그 이후로 벌써 이제 고정 청취자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방송만 나면 2시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성훈 씨만 오면 화요일마다 이렇게.
1: 제가 맞을까요?
0: 네, 아니 왜냐면 사실 이제 웃을 일이 크게 없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또 성훈 씨 밝은 목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또 행복하시겠어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788번님의 문자 한번 소개할까요?
1: 안녕하세요. 유난히 분주한 오전 시간 보내고 어플을 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틀자마자 들려오는 저의 기도와 네. 맞닿은 찬양에 마음이 벅차오르고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신청은 다른 분이 하셔서 저희가 불렀는데 이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야, 참.
1: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0: 맞아요. 맞아요.
1: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0: 이게 찬양에 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대단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907번님, 꾀꼬리 같은, 정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빠뜨릴 수 없잖아요. 꾀꼬리, 은쟁반의 옷구슬, 뭐 이런 거.
1: 제가 참 민망합니다. 비타민도 굉장히 좀 민망한데.
0: 그러니까.
1: 꾀꼬리 감사합니다.
0: 네, 성원 씨가 더 민망해 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0677번님이 더 우리가 민망해질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1: 네. 제가 아나운서님의 맑은 생수 같은 목소리와, 네, 박성원 자매님의 기쁜 영상. 맑은 생수는 또 이제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늘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0: 전 늘 둔탁한 누룽지 같은 숭늉 같은 존재인데.
1: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의 보혈.
0: 네.
1: 찬송 신청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0: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이 찬양도 너무 좋죠. 네. 좋아하시죠?
1: 너무 좋아합니다.
0: 내주의 보혈은. 이거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내주의 보혈 한번 준비해 볼게요.
1: 네.
0: 네.
1: 내주의 보혈은.
0: 네. 이 찬양을 예전에 뭐, 제가 어느 그 분이, 어느 찬양 하시는 분이 부른 걸 들었는데, 뭐 이미 많이 알고 있던 찬송가였지만,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이후로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진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찬양 함께 하실까요?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0: 아멘, 아멘. 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간절하게 구해지는 그 오후입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찬양 듣다가 은혜되는 틀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69번님은 지금 도서관에서 퇴근하면서 듣고 계세요.
1: 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듣고 싶어요. 이 시간에 또 오전에 도서관을 갔다 오셨나 보다.
0: 도서관에서 퇴근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무를 하시는데
1: 그렇구나.
0: 교대 시간이어서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서신 것 같기도 하고.
1: 굉장히 좋은 직장이신데요. 지금 퇴근하시고.
0: 그렇죠. 근데 이분은 또 알고 보면 뭐 새벽 5시에 출근하셨다가 지금 퇴근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1: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2843번님.
1: 하나님의 은혜 신청합니다.
0: 이 찬양도 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581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1: 열방 신청합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처음 보는 제목인데 열방?
1: 저도요.
0: 그렇죠.
1: 열방.
0: 어떻게 시작되는 가사인지 보내주시면 좋겠고. 아, 제가 요 지금 0995번께서 불러 신청하신 요 찬양. 아, 정말 무리를 걷는 자라고. 이거는 그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최근에는 이제 워십 팀들이 또 이 찬양을 많이 또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도 정말 정말 좋은 찬양인데 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고 계신데 자 오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진 않아서
1: 4269님께서 9시 출근 1시 퇴근입니다.
0: 아하 좋은 직장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새벽 5시에 출근하신 게 아니었군요.
1: 혹시 약간 짠한 마음에 5시가 아닐까.
0: 그러니까요.
1: 9시 출근 1시 퇴근. 와.
0: 좋은 직장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신청하셨는데 이 차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곡이 부르시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안에 저희가 찬양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또 함께 할 텐데요. 네,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은혜를 또 누리고 계신지, 여러분들 혼자 아시는 것도 좋지만,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모범 답안을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
1: 너무 모든 찬양들이 저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0: 아이고.
1: 찬양을 부를 수 없으니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자매님이 부럽습니다.
0: 저랑 똑같은 마음이세요. 저도 성훈 씨 찬양하는 거 보면 진짜 부럽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참 부러운데. 그런데요. 뭐 성훈 씨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저희처럼 조금은 아쉬운 사람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1: 아유, 그럼요. 그
0: 네.
1: 마음이 가장 또 중요한 거니까 아마 저와 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0: 그렇죠.
1: 속으로 불러주셨지 않았을까
0: 맞아요.
1: 싶습니다.
0: 우리들의 귀가 즐겁게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똑같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분 얘기처럼 신청은 다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듣는 은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이 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 아멘.
0: 자, 9826번님 짧게.
1: 아멘. 주여. 강력합니다.
0: 그렇죠.
1: 아멘, 주여.
0: 그래요. 이렇게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9507번님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아까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된 앨범으로 짧게 한번 듣고 오고요. 돌아와서 한곡 내지 두곡 정도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빨리 빨리 신청해 주시죠.

0: 네, 시아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사실은 이 0995번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훈 씨가 이제 이 찬양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1: 네,
0: 찬양이어서,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앨범을 준비했는데, 들어보니 너무 좋다
1: 네.
0: 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1: 다음 주에 꼭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0: 그러니까.
1: 한번, 네, 꼭 불러보겠습니다.
0: 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곡한 곡을 부르고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찬송가 중에 한번 고르려고 하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 네.
0: 네.
1: 뭔가 지금 청주는 다른

0: 곳은 사실 어떤지, 뭐 청주는 지금 다시 햇볕이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덥거든요, 또. 네. 조금 그냥 좀 빠른 찬양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좋겠어서. 네. 저는 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1: 그래요. 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루실 겁니다.
0: 아멘. 네.
1: 우리의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을 또 악보로 찾아보시면 휴대전화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자, 악보 찾아보셔서 같이 가사 보시고 부르셨으면 좋겠고. 자, 주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 찬양, 이 악보도 되겠죠, 그죠?
0: 네.
1: 네. 같이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성은 씨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는데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육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이를 키우는 거 진짜 힘든 일이고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죠?
0: 그럼요. 네. 세계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일이니까요.
1: 멋진 표현이네요. 네. 세계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일입니다. 혹시 육아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듣고 계신다면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0: 네.
1: 나만 이럴까? 죄책감을 스스로 느끼지 마시고.
0: 맞아요.
1: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 성은 씨 표현대로 세계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세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0: 아멘.
1: 이렇게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네.
0: 어제 제가 네. 너무 방금 말씀하신 낙담과 네. 제가 딱 어제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아,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1: 맞아요.
0: 혹은 내가 너무 아기를 많이 혼내고 있는 건 아닌가.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아이가 막 사랑을 느끼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떨까. 약간,
1: 맞아요.
0: 참 정답이 없으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긴 한데.
1: 네.
0: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1: 그래요.
0: 네. 굳게 네.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1: 성은 씨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훈육을 했다고 내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주님 앞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씨에서 또 정말 많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제작진에게는 저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18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연휴 대체 휴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잘 복귀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특별히 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오늘 펼쳐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새깨라 보물 퀴즈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핸드폰 꺼내셨어요?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지금 타이밍을 놓쳤던,
1: 네.
0: 타이밍을 아주 많이 놓쳤던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원제사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고요.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골똘히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자, 자, 오늘 보물 퀴즈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따가 꽁트를 듣고 또 꽁트를 듣고 나서 여러분께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또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꽁트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꽁트에 푹 빠졌다가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예, 기회. 예, 예. 정답을 맞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2: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입니다. 예.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가고요.
2: 예.
0: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예. 뭐라고 보내야죠?
2: 아, 교회 안 다니는 무교생 다니는 분하다가 중단하시면 방학생 그리고 통학 가능하면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한 줄에 쭉
0: 그렇습니다. 쭉.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2: 예.
0: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2: 예.
0: 아, 내가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2: 아, 그 무교생
0: 그럼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2: 예, 무교.
0: 무교나 아니면 방학생들 가운데서
2: 예.
0: 통화 가능하신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정차까지 가능하다.
2: 예.
0: 이러신 분들은 통화 가능. 예,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2: 예.
0: 하겠습니다. 자, 오늘
2: 예.
0: 오늘 꽁트는 예.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큰 제목의
2: 예.
0: 모세 지팡이 매직 물쇼. 마술 버전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2: 예.
0: 투덜투덜하는 관객이 나오고
2: 예.
0: 하나님이 나옵니다.
2: 예.
0: 하나님.
2: 예. 예.
0: 자, 누가 누구를 맡을지 여러분은 그건 알아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예, 모세도 나왔다가 관객도 나왔다가 하나님도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샵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2: 예.
0: 꼭 좀 보내주세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4: 신사 승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원정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광야의 마술사 모세 인사드립니다.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비둘기야.
5: 헐, 마술? 매직쇼고 나발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땀만 빼는 이 마술쇼. 아유, 환불 요청합니다. 모세님, 마술로 비둘기 대신 미네랄 워터 한 병만 뽑아주세요.
4: 그게 마술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잠시만요. 뭐라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술이 얍!
5: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목말라. 아, 물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 미라가 될 판이야. 모세님, 진짜 물이 나오는 마술 좀 보여달라고요.
4: 하나님, 저 관객이, 아니 백성들이 물이 나오는 마술을 원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로 던진대요. 마술 도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제 꼼수도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0: 내 너에게 광야 최고의 물소를 보여주마.
1: 아, 하나님의 특급 마술? 좋았어. 관객 여러분, 제 일생 일대 물쇼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술이 술이 마술이. 자,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What the what the what? 물쇼.
2: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이야, 이거 진짜 물이다.
3: 이 맛이지. 안반스 100% 독서는 탄산맛까지 물맛이 끝내줘요.
2: 모세 마술사님, 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해서 진짜 미안해요. 아, 쏘리 쏘리.
1: 하나님의 마술은 언제나 리얼이랍니다.
2: 우와, 광야 최고의 마술, 하나님의 신기술 최고.
3: 자,
1: 어서들 모이세요. 자, 원샷.
0: 자, 청취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 17장, 디비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메마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지득히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4: 자,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꽁트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릴 때 사용한 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여기 꽁트에서 나왔어요.
0: 예, 단어가 나왔습니다.
4: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께서 샵 1069 예.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예. 여러분 지금 주관식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0: 예.
4: 그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이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들 몇 년 방학이라고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0: 예.
4: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방학 무교 기다리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 방학생들 가는데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 매직 물쇼 마술 버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실 사건을 오늘 꽁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문제. 예.
1: 예. 문제는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0: 네네.
1: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메바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트키 아이템. 예, 그게 무엇입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주간식인데, 오, 지금 뭐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2: 엄청 보내셨어요.
0: 그 중에서. 네. 가장 또 아주 빠르게
1: 예.
0: 뭐 보니까 뭐 뱀이 막 나오고
1: 예.
0: 뭐 막 그러는
1: 무릎아도 나오고 무릎아도 맞습 무릎아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 그 중에서 우리 0028번님
1: 예.
0: 아주 빨랐습니다. 5489번님도 아주 빨랐고요.
1: 맞아요.
0: 자, 뭐 막대기 나왔어요.
1: 예.
0: 아, 나무까지 다 땡입니다. 땡.
1: 예, 땡.
0: 와, 세 분의 연기 완전 최고예요. 진짜 보는 듯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고현 집사님. 와.
1: 야,
0: 너무 네. 멋지고 많이 사랑한다고.
2: 아, 미안해요.
0: 아우, 성실한 고 집사님.
1: 아, 예.
0: 그러니까요.
1: 아,
0: 일주일에 하나 이게 탁탁 나온다는 게
1: 아, 지금
0: 대단하십니다.
1: 저는 머리 짜는 안 나와. 설교는 우와. 나오는데 아, 이건 안 나와 저는.
0: 이야. 자, 그다음에 자, 좀 뒤로 가 가지고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좀 뒤로 갑시다. 뒤로.
1: 예, 예.
0: 뒤로 가 가지고 자, 우리 200번째 보낸 0027번님께
1: 0027번 축하합니다.
0: 0027번님께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시네요.
1: 예.
0: 자, 우리 저기 우리 또 이렇게 저 가장 좀 늦게 온 분도
1: 괜찮습니다.
0: 우리가 또 네. 좋아하잖아요.
2: 와.
1: 예.
0: 예. 7457번님.
1: 예, 축하합니다.
0: 7457번님께도
1: 예.
0: 선물
1: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의 꽁트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1: 예.
0: 동탄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답 옆에다가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1: 예.
0: 방학 무교라고 무교. 꼭
1: 방학 안 다니는 무교.
0: 수 있도록.
1: 예, 방학생들은 예. 방학생.
0: 통학 방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까지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예, 그럼
0: 뭘 이렇게 뭐
1: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0: 물쇼를 하고 뭐 마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모세가 뭘 내려쳤는데
1: 예,
0: 그게 그... 오늘 이제 정답이잖아요.
1: 아, 아까 공채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보기를
1: 예.
0: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한번 내 주십시오. 보기.
2: 네, 보기 나갈게요. 1번 셀카봉. 2번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슬봉. 3번 지팡이. 4번 아아아아 기야미 오. 네 살 네 살.
0: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2: 지금 몸도 막 움직이면서 한 거
0: 엄청
2: 알죠?
0: 귀엽어요. 율동하면서 지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 9번으로
1: 예.
0: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예.
0: 하는 분들 몇 년 방학
1: 예.
0: 아니면 무교
1: 예.
0: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그거 얘기를 못했네.
1: 예.
0: 아, 무교나 방학이라고.

0: 쓰신 분, 예. 정답 맞춘 분 가운데서 예.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예. 통화 가능이라고 쓰신 분들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예. 드리도록
1: 마구마구 기회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자, 자 우리 아주 귀여운 고현 집사님의
2: 목사님께서 절 참 귀여워해 주시네요.
0: 자, 우리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네. 모세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탁 쳤더니 머리 콸콸 나왔습니다.
1: 예.
0: 자, 무엇을 쳤을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2: 정답은 3번 지팡이.
0: 그렇습니다. 요술봉도 아니고 그다음 귀요미도 아니고
3: 지팡이. 아,
0: 자, 우리 5487번님 운전하느라고 늦었지만 고현 집사님 힌트 주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하니 웃음이 나고 같이 행복해지는 행복파이러스입니다. 혜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러니까요.
0: 고현 집사님 진짜 막 율동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2: 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할 때
0: 귀요미 이렇게 하셨어요.
1: 아, 이게 지금 들썩들썩 이게 밑에 그러니까, 꺼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1: 그렇지. 네, 아,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
0: 그러니까.
1: 보이는 라디오.
0: 네. 네. 하나님이 귀요미에 반하실 것 같다고.
3: 어머, 어쩜 좋아.
0: 자, 막 운전하면서 졸렸는데 빵 터졌다고 목사님 너무 웃으셔서
1: 웃는 모습이
0: 자, 자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습니다. 목사님 지팡이.
1: 예.
0: 아유, 중요하죠 지팡이. 예. 그렇죠?
1: 지팡이를 내민다는 예.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아니고 느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0: 예예.
1: 그래서 두 번 쳤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문제 생겼죠.
0: 네네.
1: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들이 이거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0: 네네네.
1: 변덕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0: 네.
1: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것이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반석을 치는 모습 그런데 모세가 그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 이렇게 하랴라는 말씀으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쾅쾅 내려쳐버렸단 말이죠
0: 네네.
1: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석을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사건이고
0: 예. 어떤 분이 보니까 예. 네. 이거 그거 내미는 거 아닌 거냐
1: 예.
0: 반석으로
1: 예.
0: 네. 그거는
1: 7장 17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0: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예.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1: 예.
0: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질로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1: 예. 내가 너 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샘플로 그러니까. 보이신 과정도 예.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니고
0: 예예.
1: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0: 예.
1: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이 생각할 수 있는 예. 그 나무 조각 그 지팡이를
1: 아니에요,
0: 사용하시는 하나님
1: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사실 지팡이잖아.
0: 예, 예.
1: 근데 우리는 맞아요.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
1: 예.
0: 자,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 한번 보자고요.
1: 예.
0: 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분들 선물을 드리겠고.
1: 예.
0: 방금 그 귀요미를 알아보신
1: 예.
0: 우리 5487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아. 그러니까 0616번님도 제가
1: 예.
0: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예.
2: 와.
0: 북한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1: 와.
0: 이곳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대요.
1: 와.
0: 너무 귀엽다고 지팡이 맞춰 주셨습니다.
1: 와.
0: 북한 우리 탈북민이신 것 같아요.
1: 와. 예. 와, 이분한테 진짜
0: 북한에서도 우리 극동 방송 들을 수 있는데
1: 아, 이게 사실은
0: 이분은 이게 못 들으셨나 봐요.
1: 아, 이게 조심스럽게 예. 이루어지는 거라서
0: 그러니까요.
1: 그럴 수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새벽 시간대 많이 또 들리거든요.
1: 예, 맞아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1: 예.
0: 선물을 또 고를 수 있는 시간도
1: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무교생인데.
0: 자, 무교생인데 통화 가능까지
1: 예.
0: 적어주셨어요.
1: 6606-0334번 지금.
0: 예. 자.
1: 아유.
0: 자, 0334번이
2: 네. 네.
0: 자, 주셨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 가고 있어요.
1: 1번 전화입니다.
0: 네. 예, 여보세요?
4: 네.
0: 네,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예, 안녕하세요.
0: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4: 아니 운전 중은 아니고요.
0: 네.
4: 네. 말씀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면 그럼 뭐 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4: 아 지금 여기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0: 아 미용실이구나 미용실. 혹시 네.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4: 예.
0: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
4: 쌍문동요?
0: 예.
4: 예예 예, 맞습니다.
0: 쌍문동 미용실. 자 오늘 고급 용어로.
4: 근데 어떻게 아세요?
0: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4: 아,
0: 고급 용어로.

0: 오늘 예. 걸렸다라는 거, 막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아주 좋게 걸린 겁니다. 자, 쌍문동 예. 미용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1: 아, 여기 뭐 좀 자주 오고 있죠.
0: 자주 단골이시구나.
1: 네.
0: 근데 예. 오늘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라고 옆에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해 주셨죠?
1: 네, 여기 원장님이 또 그렇게 또.
0: 그니까.
1: 네, 해 주시더라고요.
0: 이 시간대는 아마 처음 잘 안 오시다가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시간대.
1: 네, 네.
0: 이 시간대 이제 방송이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1: 네.
0: 이 시간대 걸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예.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 하셨고요. 지금 방송 중에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 네.
0: 무교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교회 다녀본 네. 적이 없으신가요?
1: 예예. 예.
2: 아, 목실은 장로님 목실인데.
0: 그렇죠. 예.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극동 방송.
1: 네예. 예.
0: 어렸을
1: 방송은 예. 예전부터 알고 있어요.
0: 알고는 있었어요.
1: 예, 예,
0: 극동
1: 예.
0: 방송. 어렸을 예, 때라도 교회 한두 번 안 나가 보셨나요?
1: 예.
0: 어렸을 때라도.
1: 예예. 예.
0: 안 나가 봤어요.
1: 예.
0: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0334번님께 좀 소개하고자 예, 예. 하는 분이 있어요.
1: 네.
0: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좀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도 네.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일단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 예.
1: 네.
0: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자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기에서 묵과 냉면, 한국 BL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꽤 여러 가지네요.
0: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좀 하나 골라보십시오. 하나. 예.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 커피요.
0: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드립커피를 예. 좋아하십니까? 더치커피를 좋아하십니까?
1: 예?
0: 드립 좋아하세요? 더치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해요. 그러면 예. 다 좋아하면 두 개를 다 드릴게요.
3: 와.
0: 드립도 드리고. 예.
2: 와.
0: 믹스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드립과 더치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예.
0: 우리 0334번님이 정말 좋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쌍문동에 그 미용실을 다니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예. 그 원장님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고 맞나요?
1: 네, 좀 그러시고 또 미인이시고.
0: 미인.
2: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0: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네.
1: 그냥 예.
0: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본 네. 적은 없는데 느낌이 일도 잘하시고 네. 친절하시고 밝고 네.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아주 강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0334번님도 그 예수님 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조용해 주세요.
1: 잘 들리는데요?
0: 예?
1: 잘 덜 들리는데요?
0: 아, 잘 안 들려요? 잘 안 네. 들려요? 자, 그럼 목소리 네. 큰 우리 목사님 한번
2: 예.
0: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아, 이게 예. 저는 제가 좀 올려볼게요 소리를.
0: 네, 예, 예. 지금 스피커폰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해 보세요.
0: 스피커폰인가요?
1: 아닌데요.
0: 예, 예.
1: 자, 지금
0: 예,
2: 예. 스피커폰으로.
1: 조금 적게는 들리네.
0: 예, 예,
2: 예, 예.
0: 예.
2: 아, 그 미용실 사장님 원장님께서 아마 예.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문자 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예. 선생님께 요구하시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하를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예.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1: 네.
2: 그분 같이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가시면 아마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사랑의 하나님.
1: 예.
0: 저 따라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의 힘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전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계속 따라 하시면 네, 들으신 대로
1: 안 들렸다 그러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1: 말씀을 조금 크게 해보실래요?
0: 예, 나의 하나님으로.
1: 예.
0: 나의 하나님으로.
1: 전화가.
2: 아, 그러면요. 자, 우리 0334번님. 네. 아마 그쪽에 지금 뭐 전파라든지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 네, 끝나고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1: 네.
2: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2: 이분은, 저희가 예, 방송 끝나고 나서.
0: 예, 예.
2: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자, 그러면요.
0: 예.
2: 이번에는,
0: 와, 20년째
2: 방송. 이분 한번 전화 네. 한번 해보도록
0: 4161. 예, 4161.
3: 20년째 방황 중이라고요.
0: 한 세대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2: 네. 이번에 이제 방황이라고 하셨어요.
0: 예,
3: 방황.
0: 네.
2: 방황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을 하시는 것인지,
0: 그신지,
2: 아니면
0: 방학이신지.
2: 그러니까요.
0: 예. 그래도 우리는
2: 4161번님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0: 예.
2: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 4161번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네.
2: 운전 중 아니시고요.
4: 네.
2: 20년 방황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4: 예예.
2: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세요?
4: 서울입니다.
2: 서울 어디요?
4: 강북구 수유리 쪽입니다.
2: 강북구 수유리. 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예, 마음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마음?
4: 네, 마음입니다.
2: 마음. 예, 예. 네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4161번님이 딱 결단하고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요.
4: 예.
2: 자, 혹시 그 용기 좀 도움이 될까? 이 선물, 일단 네.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제가 불렀던 거. 예.
4: 들었던 기억이 안 나가.
2: 네, 자,
0: 예, 예.
2: 빨리 갑니다.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네,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먹겠습니다.
2: 어떤 거요?
4: 연어요.
2: 연어. 자, 오늘 4161번님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4161번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리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죠?
4: 네네. 강북 세은혜 교회.
2: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4: 아니, 한 달에 한 두 번은 직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가는데요.
0: 예.
2: 직장이 있어서?
0: 예. 직장이 있어서 두 번 쉬고 두 번 가시고.
2: 주일날 일을 하시나 봐요?
4: 예, 그렇습니다.
2: 아,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0: 뭐,
2: 잘 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예. 그래도 늘
4: 네네.
0: 예, 마음이 불편해서.
2: 마음이 불편해서.
0: 예.
2: 자, 목사님과 함께.
0: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4: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

0: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1: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0: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1: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2: 아멘.
3: 아멘.
2: 자, 우리 4161번님, 네. 힘내시고, 방황, 마음의 방황, 이번 주부터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 그쵸.
2: 지금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셨는데,
0: 예.
2: 자, 이번에는 이분을 한번.
3: 9178님
2: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저희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3: 네. 목사님 정답을 지금 이분께서
2: 정답을 요술봉으로 보내시네요. 요술봉.
0: 모세 지팡이 요술봉 맞겠네.
2: 6년 방학인데
3: 네.
2: 요술봉이라고 보냈어요. 6년 방학생
0: 9178님
2: 이거 학생이 진짜 학교 방학인데 요술봉이라고 보낸 거예요. 자, 9178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3: 연결되면 좋겠네요.
2: 요술봉이라고
3: 네.
2: 보낸 분입니다.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9178번 요술봉이라고 보낸 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6년 방학.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 번.
0: 다시 한 번.
3: 다시 한 번.
0: 예, 예, 네. 예. 다시 한 번 보내야 돼. 예. 우리는
3: 네, 받을 때까지.
0: 받을 때까지.
2: 자, 6년 방학이기 때문에
0: 예.
2: 요술봉이든 셀카봉이든 저희가
0: 예. 예.
2: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방학을 끝내야 되니까.
0: 맞아요. 방학 끝내야 예. 돼요.
2: 예. 아, 우리 안 받으시네. 안 받으셔. 요술봉.
0: 본인이 아직 안 받으시는 것 같아.
2: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네, 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아, 지금 제가 운전 중입니다.
2: 아, 운전 정차 혹시 안 되세요?
4: 안 돼요.
2: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럼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4: 네네.
2: 예예. 예. 이따가 정답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아, 목소리는 진지하신데.
0: 어, 진짜.
2: 그러니까 예, 목소리는 예, 진지합니다.
0: 예, 예.
2: 자, 그러면은
0: 예, 또 우리
2: 또 우리 예, 시간 우리
0: 시간이 급해요. 시간.
2: 늘 시간에 제가 쫓깁니다.
0: 야, 잠시.
2: 늘 시간에 쫓겨요.
0: 예.
2: 아, 아, 우리 권사님 문자 보내고 싶다 하셔서 알려드린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방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예.
2: 4768번
0: 예. 어. 4768번님 일반전으로 갑니다. 지금 일반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안 받으실
2: 자,
0: 거예요.
3: 맞아요.
2: 자, 4768번 지팡이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써주신 분이
0: 예.
2: 전화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5: 네.
2: 예,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2: 예, 예, 본인이 방학생인 것 같아요. 맞죠?
5: 네.
2: 예. 뭔가를 찝찝하고 막 죄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이 느낌. 방학생이거든, 이거.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5: 대전이에요.
2: 대전.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방학생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지금
0: 몇 년 방학?
2: 몇 년 방학? 여보세요?
5: 방학이라고보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2: 아, 몸만 왔다 갔다가 아,
0: 방황하시네요.
2: 아, 교회는 방황.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네. 가끔 교회는 가세요?
5: 네.
2: 아, 교회는
5: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2: 어디에서 왔다 일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5: 본교회에서.
0: 본교회에서
2: 일이 네. 있어가지고
0: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2: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0: 왔다 갔다.
2: 맞나요?
5: 마음은 안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2: 그 몸만 다른 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5: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2: 아, 그렇구나.
0: 그 불편함이 언제 끝날려나.
2: 그러니까
0: 아.
2: 불편함이 언제 끌려나나 이게
0: 아, 목소리는 권사님 목소리야 지금 완전히.
2: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0: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 연결된 거 보면은
1: 끝난 거지 이제.
0: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예? 네? 그렇죠?
1: 이제 이제 허허 웃으시는 것 때 네. 다 털어버려요 그냥.
0: 그러니까 자, 자 권사님.
2: 네.
0: 어 대답하셨네 권사님 맞구나. 자 선물 선물을 선물을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 예?
2: 그래요. 별로.
0: 자, 자 선물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받아도 되나요?
0: 어 받아 받아도 되죠.
1: 전화 연결되면 예. 받습니다. 예. 그냥.
0: 어떤 거?
2: 견과
0: 견과 견과 알겠습니다.
1: 아 건강 생각하시는 견과.
0: 자 우리 4768번님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768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한번 예 한번 자 오늘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용기 낼 수 있는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2: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자 우리 4768번님 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1대1로 한번 이번 주부터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계속 우리 권사님 같으신데 4768번님 뭔가를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1: 찜찜해가지고
0: 예 아유 그렇구나 예
1: 근데
0: 예.
1: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꼭 부둥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예예 예, 예. 예. 와 이래야 되는데 예. 방송에 중독성이 있네요. 3709번님 예. 아유. 방송 처음 듣는데 크게 웃었다고.
1: 예. 예.
0: 쌍문동 미용실 가보고 싶다고.
1: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이분 원장님 저거 그러니까. 보고 싶어.
0: 예, 예.
1: 와.
0: 예. 야. 자,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못 가고 있는 방학생 아, 6742번님.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1: 예.
0: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못한
0: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딱 방학이나 무교라고 썼던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선물도 빠짐없이
1: 그렇죠.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와, 그래요.
1: 기도 오늘 부탁도 지금 많이 있어요.
0: 그냥 기도 부탁이요?
1: 예, 여기 보세요. 막 초등학생부터 예, 예. 지금까지 친구였는데, 기도해달라고.
0: 예, 예,
1: 목요생인데
0: 예.
1: 기도해달라고. 예.
0: 자, 예.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예.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전화해서
1: 예.
0: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1: 예.
0: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오늘도 재밌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찬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고현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 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사항은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행여 우리가 주변에서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은 자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사고가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보는 때 그 사고의 희생자들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누가 누군지 찾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누구인지 찾는 것의 끝, 종결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사실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많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우리는 새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꼭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자존감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사람은 살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존중이 여기는 존재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나 봐. 나는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존재인가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주 중요한 존재이니까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새길 때 내 이름의 의미를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느냐? 그냥 세 글자 또는 두 글자나 네 글자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떠오르고요. 그 사람이 아, 이런 밝은 옷, 아주 예쁜 옷을 즐겨 입었지, 옷가짐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행동거지도 떠오릅니다. 이 이름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요, 그 기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머릿속에서 없어집니다. 이름을 알면 우리가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인상이 오래 남지만, 이름을 모르면 사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남기고 나타내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기억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의 뜻은 홀로 온전한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모든 일을 온전하게 혼자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도 모든 일도 다 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스스로에게 새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의 출애굽기는 몇 번째 책입니까?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가요? 아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새겨졌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정해진 이름이었느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것을 그 하나님에게 보았고 어떤 것을 느꼈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 장엄한 이름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처음 기억하고, 기적의 하나님으로 처음 기억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엄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이름이 내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2대째,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자녀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그 자녀는 기적의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것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 반응하면서 만나는 그것을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1장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분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나와의 만남 가운데 나를 더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이 오늘 우리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새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암흑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게 참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더 나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는 소위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여러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겨졌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의 집과 세상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점에 두고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일러줍니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말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 이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음으로 인도해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다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여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중요한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죽을 때까지 역설적이지만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먼저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땅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온 땅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꽤 오래 살았거든요. 10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서남북 바라본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손은 여전히 손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주변의 사람들과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이 내 죽음을 넘어서서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들에게 그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에 자기 분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유도 없고 자기가 물려받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입니다. 외부인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자기가 마치 분깃이 없고 가질 것이 없는 사람처럼 스쳐가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았다. 이유는 이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라질 본향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은 것,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약속의 조상입니다. 그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의 본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냐면 그때 제일 번성했던 지역 아수르와 바빌로니아가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이고요. 대도시입니다.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갈 땅 가나안은 볼품없는 땅입니다. 저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변변한 문물도 없고 살기에도 그리 윤택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고 가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본래 살았던 고향은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꽤 잘 사는 축이었습니다. 우르에서도. 내가 내 고향 아주 잘 살고 번성하는 곳을 떠나서 척박한 곳으로 가다 보면 보통은 내가 살던 곳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아, 거기가 좋았는데 거기 가서 다시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여러 환경이 좋지 못하자 차라리 노예로 살았어도 애굽 땅이 더 낫다라고 그것에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래 나온 출신 고향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란 것은 저 척박한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지나서 저 하늘에 있는 본향 그리고 천상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내가 본래 살았던 고향보다 좋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이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온 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에 집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지나서 저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저 하늘의 것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우리를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본향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사람, 약속으로 주어질 것을 비록 내가 지금 받지 못해도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웅들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영웅들, 조상들 이야기를 요약한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겨졌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의 집과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조상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무어라 하셔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들처럼 세상을 떠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되살리면서, 마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 되살리면서 아무개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 16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로서 이건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 마음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동규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김아묵의 장로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박아묵의 권사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부끄러우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우실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0: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요. 잘 읽어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우실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부끄러우실 일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일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기도 하십니다. 사실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해드릴 때도 많고요. 나 때문에 부끄러우실 만한 일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실수할 때 다 있고요. 잘못할 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그 위에 크게 이것 하나만 보고 그래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내가 뿌듯해하는 딸이야. 라고 여기실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신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잘못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 난 자손이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인데 여기서 사라가 빠져나가면 이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속자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혈육이 아닌 종을 상속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는지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죽어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뿌듯해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를 뿌듯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21-0262, 043-221-0262

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FABC 1A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2화 상하이 한인교회

0: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 이후 급격히 정세가 변하여 한일 합병이 이뤄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은 곳 상하이. 그곳에 있는 중서서원은 어느새 망명객을 맞이하는 곳이 됐다.
1: 여긴가?
2: 중서서원.
1: 에이, 귀 좀 여쭙시다. 혹시 여기가 중서서원인가요?
3: 아, 예, 맞습니다. 마침 저도 들어가려는 중인데 같이 들어가시죠.
1: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관계자 되십니까?
3: 아, 저는 알레 선교사님 도와서 여러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모님 오시네요.
4: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이쪽은...
1: 예, 안녕하세요. 최재학이라고 합니다.
4: 조선에서 오셨죠? 이제 옷차림만 딱 봐도 조선 사람, 중국 사람 알아볼 수 있거든요.
3: 여기로 오는 조선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4: 그러게요. 이제 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교실도 숙소로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1: 아이, 배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닌데 상하이에 도착하면 여기를 먼저 찾으라고 하더군요. 비교적 안전한 곳이고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해서.
4: 예, 잘 오셨어요. 덕분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공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책상을 붙여놓으면 어때요? 그럴듯하죠?
1: 이게 뭐죠?
4: 이상한가요? 침대 같지 않아요?
1: 아유, 저는 그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3: 사모님, 그냥 저희는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니까요.
4: 아니... 어떻게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0: 어느덧 교실엔 망명객들의 안식처가 되고 서로의 마음 또한 붙들어주는 예배당이 되어갔다.
4: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 곧 예배 시간인데 다들 앉아있기도 힘들겠는데요.
3: 몇몇 사람은 저 뒤쪽으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 큰일이네요. 예배는 예배대로 어수선하고 수업은 제대로 못하고.
5: 전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공부하러 여기 온 건데 책은 지금 저쪽 구석에 쌓아놓고 꺼내지도 못한다고요.
1: 죄송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른 거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신세를 지게 되네요.
4: 괜찮아요. 여기 나그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5: 사모님.
4: 이분들에게 이 좁은 자리라도 유일한 안식처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5: 알겠어요. 응?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저도 싫은 건 아니에요.
6: 굿뉴스.
3: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6: 얘기 잘 됐어요. YMCA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앞으로 예배는 미해군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드리면 됩니다.

0: 있습니다. 밤엔 임시 숙소로도 쓰고요.
1: 아,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이곳은?
0: 본래 목적대로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죠.
2: 아, 너무 잘 됐다.
0: 여기 짐들만 옮겨도 충분히 책상을 놓을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2: 아, 드디어 숨통이 좀 트이겠어요.
0: 그동안 많이 답답했죠?
2: 네? 아니요.
3: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요. 어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딱 아시고 훨씬 더 넓은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늘 느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4: 중서서원은 다시 교육의 자리로 돌아갔고 망명조선인들을 비롯한 상하이의 크리스천들은 YMCA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불편함이 감사로,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0: 진짜 넓어요. 저기 햇빛 들어오는 것 좀 봐봐요. 아, 너무 멋지다. 이 많은 의자들에 사람들이 다 앉는다니.
1: 와, 의자에 앉는 거 되게 어색해요. 사실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하긴 한데.
0: 그래요? 전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2: 저는 의자에 앉은 게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0: 그럼 저 강당 앞쪽은 바닥에 앉을 수 있게 해놓는 건 어때요?
3: 오, 좋은 생각입니다.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1: 그럼 찬송도 각자 원하는 나라말로 불러도 되나요?
0: 네?
3: 그건 하나로 정해서 함께 부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지난주에 각자 편하게 찬송을 하니까 사람마다 언어도 박자도 다 달라서 끝까지 부르기 힘들었거든요.
4: 맞아요. 찬송 부르다가 서로 보면서 막 웃었죠. 신기했어요. 언어는 다른데 선율은 또 같더라고요.
3: 저도 엄청 웃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언어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0: 이번 주일 예배가 너무 기대돼요.
5: 처음에는 어색했던 찬송은 점차 한 목소리가 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하이로 오는 망명객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는 자연스레 조선인 중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에 간절한 요청을 보낸다.

0: 우리에게 목자를 파송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하이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답니다. 절박한 요청인데.
1: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그래도 일본 교회에는 유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파송이 어렵진 않지만 상하이는 망명자들이다 보니.
2: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인과 자식까지 데리고 간 분들도 많대요. 그럼 더욱 잘 이끌어줄 목자가 꼭 필요한 것 같긴 해요.
1: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괜히 파송을 보냈다가 혹시 일본이 알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3: 제가 알기로는 일본 연합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파송한 걸로 아는데요.
1: 거긴 유학생들 중심이라 순수 종교단체로 인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상하이는 일제를 피해 망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고요. 아마 파송해서 그들을 이끈다면 순수 종교단체로 보지 않을 겁니다.
4: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 없다는 건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3: 맞아요. 우린 정치단체가 아니다. 교회다. 선포하고 활동하면.
2: 그렇다고 믿어줄 일본이 아니잖아요. 결정이 쉽지 않겠네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맞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아우, 우리 목사님 머리 아프시겠다.
0: 예, 너무 고민돼서 오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분명한 건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0: 어찌 더 지혜가 필요한 듯하군요.
1: 본국에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하이 한인교회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했고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었다.

0: 계속 편지 보내고 있다는데 본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1: 일본 눈치 보느라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2: 언니, 일단 아이들 가르치는 게 급해요. 배울 곳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쏘다니면서 나쁜 것만 보고 배워요.
1: 그래? 또 중국 애들이랑 싸웠어?
2: 네. 요즘은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싸우는 것 같아요.
3: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떠나 타지에 있다 보니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가득해서 어찌할 줄을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툭함 술취하고. 마음을 붙잡아줄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4: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예배도 중요해요.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인도를 맡아주고 계시긴 한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 못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서 차라리 예배 인도자를 딱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제가 하겠습니다.
5: 예?
0: 아이들 공부는 그럼 제가 맡을게요. 다만 글자라도 가르치려면 작은 교실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도 같이 해요. 아무래도 밥도 해주고 해야 할 텐데 밥하는 건 늘 하던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4: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3: 좋네요, 형제님. 그럼 저랑 같이 움직이시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찾으면 제가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4: 정말요? 감사합니다.
1: 그럼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지만 남았네요.
3: 그게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라.
4: 저 정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3: 에? 정말요? 아니,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4: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나중에라도 꼭 저보다 나은 분이 나타나시겠죠. 일단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6: 넉넉함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먹고 사는 일조차 막막한 타국 땅에서 나라 잃은 서름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선택이었다. 이 아름다운 결단 위에 인성학교가 세워지고 신한 청년단이 조직됐다. 바로 이 청년단에서 파리 강화회담 대표 김규식을 선정하고 선우혁과 김순애를 국내로 파송한 것이 훗날 3.1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2화 상하이 한인교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Yes, sir. Yes, sir.
1: 고백시도.
0: 우리는
1: 하나님의 자녀.
0: 아멘.
1: 아멘.
0: 주기도 한번 해보자.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0: 이름이 거룩히
1: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힘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홍대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시고.
0: 잠깐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 네.
0: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2: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북한 주민이 입술로 선포한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의 전파는 새벽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예배 통로가 됩니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이 자매의 고백이 더 많은 북한의 형제자매의 입술에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동역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0: 위해서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는 주를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국동방송의 좌우 또 선고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일을 직접 보고 들었던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 우리에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했던 말씀처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은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말처럼 어느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임한 것입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첫 곡 소리 박화목의 시를 가사로 해서 김동진이 작곡했습니다. 테너 박형규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가사가 귀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동네 닫혀있는 나의 창문을 그 누가 가만히 열고 조용히 들어와 속삭이는 부드러운 소리가 있네. 생명의 소리, 그 소리일까? 불현듯 들려온 그 소리, 정녕 내 가슴이 울렁이네. 내 가슴이 울렁이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무엇이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저 스쳐가는 소리일 뿐이지만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렁이게 할 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고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김동진 작곡의 소리라는 곡은 박화목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 박화목은 만주 봉천 신학대학을 다녔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시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시를 지었겠죠? 삼동 내내, 그러니까 겨울 내내 닫혀있던 나의 창문을 그 누가 가만히 열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사실도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며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고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 안에 더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곡가는 어제에 이어 작곡가 김효근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교 학과장으로 정년 퇴임한 작곡가 김효근은 K-아트팝의 창시자이자 선구자입니다. 가요 같지만 가곡이고 가곡 같지만

가요 같은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적 가곡의 팝인 셈이죠. 예전의 정통 가곡과 분위기도 창법도 오케스트라 편성도 다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곡들이 모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장편 소설 같기도 하고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서정주의 시를 가사로 한 푸르른 날 테너 존노가 노래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꿈의 날개 김효근의 시를 가사로 하여 테너 림팍이 노래했습니다. 작곡가 김효근은 K-아트팝이란 장르로 대중에게 더 가까운 가곡을 만들며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클래식 따로 대중음악 따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좋은 음악과 공감되는 음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요. 그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사 전달입니다. 저도 이 점을 늘 중시하며 곡을 선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가사가 잘 들려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들리기도 합니다. 말씀도 음악도 듣는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 때문일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느냐, 그저 흘려듣느냐 차이겠죠. 오늘 우리 중에 들려지는 사실에 근거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들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0: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이사야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황폐함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야기죠.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진리를 넣은 거예요. 그게 역사 이야기도 있고 개인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모자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다라고 물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들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큼 또 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각양각색의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게끔 열려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늘 성공만 얘기하고 있나요? 성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말하고 있지 않나요? 실패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먼 미래 막 천국 갈 것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죠.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들은 지혜서예요. 그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서의 한 단락,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현실적인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은 허무하다. 허탈하다. 다 보이는 것 같지만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무슨, 그 다 성경 얘기죠. 그래요. 성경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명확하게 뚫고 들어가 보니까 곤불 10년이더라. 권세를 준 것 같지만 영원히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흔들려 버리더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무너지더라. 내가 건강 챙기고 이것저것 막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질환에 걸리고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 거 그거 인간인데 어쩔 수가 없더라. 세 명, 네 명 중에 한 명은 암이더라. 그 현실이거든요. 그게 뭐 누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적인 통계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배가 불러가지고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초성을 울리고 그리고 막 얼마나 활발하게 막 움직여야 돼요. 나 죽겠다고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는 낳았어요. 배는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을 낳아버렸어요.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그게 다 고스란히 열매로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성경은 이거는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는 거리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참 그건 아쉬운 거예요.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이 이 황폐함, 황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둔 게 아무것도 없다. 허탈하잖아요. 허무한 인생을 야 허무하다 그러고 덮어놓으면 그건 허무주의 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허무한 이 현실을 딛고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런 책입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좀 편리하게 살다가 좀 괜찮게 살다가 그리고 가는 거죠.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현실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현실은 허무한 거야. 그러나 그것을 허탈한 것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다가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남유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유 북이스라엘을 보니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노력하고 뭐 자기들 성전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하고도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하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래도 저래도 끝난 거야 라고 허무주의로 돌아섰다면 이 책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왕국이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게 뭡니까? 헬조선 소리나 하고 아 그리고 뭐 다음 세대를 보니 예, 도시가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고 예, 가는 곳마다 상가에 임대 딱지가 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 묵상하실 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죠? 정주행을 했다가 역주행을 했다가, 그죠? 또 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위에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도 또 아, 저 아래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볼 줄 알고, 그죠? 이런 좌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묵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과 13절 말씀이 남유다 왕국에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황폐할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그랬어요. 사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평강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자기들로부터 찾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요새를 쌓고 그리고 군비를 확충하고 동맹을 맺으면 돼.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한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황폐할 때 보면요. 이게 전부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개인 얘기. 나의 개인사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장들, 경험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서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얘기에서 하나님의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노력을 했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왜 75세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지지직 하면서 뭐 하늘로부터 뭐 어떤 고압 전류 같은 게 흘러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래 전인데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길고 긴 여정 속에 왜 하필이면 75세가 돼서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겠나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유 하나님 알지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죠.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75을 살았는데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들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다일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이게 다일까? 내가 종교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누려야 할 전부 다일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세요? 치열하게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습은 알고요. 뭐 여러 가지 지식은 알고요. 이렇지만 만족은 없잖아요. 만족은. 감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늘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내가 나름으로 헌신한다고 하지만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한 자긍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의식. 내가 누구에게든지 후회함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래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없다면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뒤집어 봐야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헌금을 한번 하더라도 내 마음과 뜻을 다 담아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나의 순전한 그런 믿음을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내가 한번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75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죠? 그거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먹고 사는 거 그 우르의 그 풍부한 물산 앞서가는 그런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이게 다일까? 그죠? 그 물음에 대해서 그가 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이야기의 주체가 됐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 말 저 말 뭐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입니까? 여러분들 대구 제가 막 추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을 디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뭘 하셨나요? 그렇죠? 그 질문을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정서적으로 물론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요.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지배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큰 이야기, 그죠? 거대 서사, 큰 이야기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대한 큰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뭐 소소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 속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러주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야, 너 그냥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그냥 만족 없고 조금 이렇게 소시민적인 그런 어떤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바꾸고, 이야기가 바뀌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속으로 편입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어요. 이 전망하는 게 바뀌는 거죠. 전망하는 거.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그런 예견들.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였어요? 아수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아수르에 대한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어요?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수르가 잘못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수르의 최후 종말을 보는 겁니다. 종말을. 지금 아수르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당면한 종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시면 악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저 악인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잘 풀려? 애들은 애들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지위는 지위대로, 그냥 뭐 다 잘 풀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잘 풀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17절, 시편 73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뭘 봤어요?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종말을. 여러분, 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 뭐 앞에서 조금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 별로 그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미소 지어야죠. 근데 종말을 딱 보니까 멸망각이에요. 아, 저 아수르가 저렇게 덤벼들고 무섭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 저 끝은 딱 결정돼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종말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종말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어떤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할 건가?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 개인의 종말. 또 하나는 뭐죠?

역사의 종말, 세계의 종말을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종언을 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딱 보니까 아, 앗수르의 마지막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이 본 거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출발이 얼마나 좋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을 보는 게요, 적대하는 세력의 마지막만 보는 게 아니라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나라는 위축되고요, 덜덜덜덜 떨고 있고요, 이 나라는 지금 볼품없어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자기를 봤던 것처럼 아, 우리는 메뚜기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요, 막 전망이 달라지는데 아, 대적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의 마지막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여 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앗수르는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현실을 딱 보니까 뭐예요?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막 기도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뭐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하,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이전 같으면 환난 중에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다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주께 기도하여 나이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괴리, 이 격차, 그죠?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정신 승리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대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라. 그죠? 대응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기도하는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환난 날에 이전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호소하기 바빴어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얻을까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응하는 방법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단일화됐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내가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0: 헛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남유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이 없습니다. 그들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거민들, 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우리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케일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이 모세라고 하는 노인이 가서 바로하고 딱 맞붙을 정도로 제국하고 겨누는 사람들이다. 제국하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뭐 장칭이들 이런 소소한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국하고 맞잡이 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황폐함을 벗어나서 저 큰 스케일을 가지고 그들의 마지막을 알아요. 그들의 종국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마침내 얻을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그 황폐함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역사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거를 믿음으로 장착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계 제국과 맞잡이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제일교회 042-255-9597번 또는 대전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교한 설계를 누가 했는가? 이 섬세한 결정을 누가 빚었는가? 손가락도 없이, 눈도 없이 이 완벽한 모양을 만드신 분. 그분의 예술이 이 안에 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잠깐 존재하는 것 안에.
1: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정교한 손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인은 눈송이 하나에서 그것을 봤어요. 오늘 저녁 우리의 하루 안에서도 그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슬입니다. 오늘은 프랜시스 톰슨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눈송이 하나를 보면서 오늘의 시를 썼대요. 눈송이는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완벽한 결정 구조가 있죠. 전혀 똑같지 않고 각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요. 그런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눈송이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잠깐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눈송이처럼 오늘 하루도 결코 다시 오지 않죠. 8월의 이 저녁, 이 퇴근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시인이 말했듯이 잠깐 존재했다가 지나가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 안에도 주님의 그 정교한 손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의 나눔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오늘 첫 곡처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실제로도 맞지만요. 그 안에서 그냥 나의 삶의 어떠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감사를 멈출 수 없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 야,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지 하는 여러분들의 묵상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다 좋습니다. 감사 제목, 또 묵상하신 것, 그리고 나누고 싶으신 사연들, 축하 사연, 위로받길 원하시는 것, 뭐든 좋아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인사도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서로 사는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 서로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하는 시간이 귀중합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매일 저녁 전해드리고 있죠. 이제껏 받아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저녁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보냈는데 링크가 도착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찾아오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687번님, 샬롬,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행저질러와 함께하니 감사하네요. 나보다 작은 이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5687번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퇴근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01번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며 행저질러와 함께합니다. 안전운행 감사하며 좋아요. 감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7876번님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야,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런 나눔들, 또 마음에 드시는 이 묵상과 간증들을 하나하나 짤막하게 보내주실지라도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멋진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 7876번님, 또 여수에서 먼 곳에서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329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피디님, 저는 퇴근해요. 퇴근길이 이사 때문에 40분 소요되지요. 시골길인데 차가 많습니다. 이사 전에는 걸어서 5분이었는데요. 그래도 감사드린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야, 그러면 35분이나 더 늘어났네요, 퇴근길이. 야, 이거 정말 보통 아닙니다, 5329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하게 또 귀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3914번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출퇴근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모처럼 퇴근길 행저질라와 함께하니 기쁨과 설레임이 충만하다고요. 기도문까지 챙겨가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914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해요. 3744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고단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통해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보내주셨네요. 축복합니다. 3744번님. 주님 생각할 수 있는 것, 복 중에 복이죠. 가끔은 이것 자체도 감사 제목인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뭉클함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3744번님.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주 안에서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아직 챙겨가기 전이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우리가 함께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잠언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벌써 잠언 30장이네요.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자, 가장 최신 버전의 번역인 새한글 성경으로 잠언 오늘도 3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찬양 나누고 오늘 잠언 30장 함께 하시죠.

잠언 30장. 야게 아들 아굴의 여러 말씀, 무거운 말씀, 그 사람이 이디엘에게 한 말,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말. 나는 아둔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에게 있는 깨달음이 나한테는 없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께 있는 암도 나는 알지 못해.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까? 누가 자기 손바닥 안에 바람을 모았을까? 누가 물을 옷으로 쌌을까? 누가 땅의 끝부분을 모두 세워두었을까?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방패가 되시지. 그분 말씀에 덧붙이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거나 네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두 가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다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요. 속임수와 거짓말이 나한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빈곤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 몫으로 정해주신 양식만 입에 대도록 해주십시오. 배불러 주님 모른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야? 하지 않도록요. 빈곤해져서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요. 노예를 그의 주인 앞에서 헐뜯지 마라. 그 노예가 너를 저주하고 얘가 그것을 떠안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를 저주하는 세대, 어머니를 축복하지도 않지.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는 세대, 지저분한 것을 씻지도 않았지. 눈이 몹시 높은 세대, 눈꺼풀이 높이 올라가 있지. 앞니는 싸움칼인 세대, 그 턱뼈는 자르는 칼이지.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지. 거머리에게는 딸 둘이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하지. 채워지지 않는 것 세 가지, 넉넉해 라고 말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지. 스올, 닫혀있는 아기 집, 물이 부족한 땅, 넉넉해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 그렇지. 아버지를 비웃는 눈길, 어머니의 말 듣기를 우습게 여기지. 그 눈을 쪼아낼 거야, 마른 시내 까마귀들이. 먹을 거야, 독수리 새끼들이.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 세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지. 하늘 독수리의 길, 바위 위에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의 백길, 젊은 여자와 함께하는 남자의 길이 그렇지. 남편 아닌 남자와 잠자리하는 여자의 길도 그렇지.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싹 닫고 나는 못된 짓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세 가지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네 가지 때문에 땅이 견뎌내지 못하지. 남자 노예였는데 임금이 된 사람 때문에, 우둔한 사람인데 빵을 배불리 먹는 사람 때문에, 밉살스러운데 남편이 생긴 여자 때문에, 여자 노예였는데 안주인 자리 차지한 사람 때문에. 네 가지는 땅에 사는 작은 것이지만 가장 지혜롭지. 개미는 힘없는 무리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갖춰두지. 바위 너구리는 힘이 세지 않은 무리지만 바위에 집을 짓지.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모두가 줄 맞추어 나아가지. 도마뱀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전에 살지. 발걸음이 멋있는 것 세 가지, 걸음걸이가 멋있는 것 네 가지가 있지. 사자는 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세어서 그 무엇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지. 뻐기며 다니는 수탉 또는 순념소, 군대를 거느리는 임금이 그렇지. 네가 우둔하여 잘난 채 했다면, 혹시 그럴 작정이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계속 내리면 요구르트가 나고 코를 계속 내리누르면 피가 나듯 화를 계속 내리누르면 다툼이 나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30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애쓴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기다림이 길어져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때를 가장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내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8월 18일 화요일자 행저진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 어서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326번님 병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주님 손 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어떤 연유로 병원에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병문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3326번님 아프지 마시고 늘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얻으시길 소망하고요. 축복합니다. 9673번님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시면서 저녁기도문 챙겨가셨고요. 5466번님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네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문 가져갑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은 왠지 모르게 더 신나죠. 뭔가 들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5466번님도 이렇게 문자만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오늘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5466번님의 저녁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195번님 샬롬 휴가 후에 복귀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얼른 집에 가서 자야겠어요 하셨어요. 참 현실적인 문자인 것 같아서 웃음이 지어집니다. 쉬다가 오랜만에 복귀하면 더 피곤하죠. 이것은 진짜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4195번님 오늘 복귀해서 일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쉼을 가지시고요. 새 힘 충전해서 우리 다시 심겨진 곳에서 열심히 열심히 꽃을 피워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저녁 기도문도 챙겨가시고 또 행저진라에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장문의 사연들은 다 읽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차근차근 함께 행저진라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든지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손길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0: 은혜로 사랑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사랑 없다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랑 없다가 순 우리말입니다. 뭐 몇 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사랑스럽. 아, 참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랑 없다라는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랑 없다라는 단어를 노래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부른 게 이 제목이 네가 좋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딱 보면은 약간 사랑스럽다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가 좋아라는 곡을 보면 너무 막 사랑스럽고 진짜 사랑 없다는 느낌이 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냥 좋다고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좋다고 하죠. 네가 좋아? 왜 좋냐 그러면 예뻐서 좋다 그러고요. 네가 좋아? 왜 좋아? 그러면 착해서 좋다고 그러고요. 네가 좋아? 그러면 왜 좋아? 그러면 웃겨서 좋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냐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약간 자격이 붙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다 사실 사랑받고 살고 싶거든요. 다 사랑받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내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세상에서 보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부모로서의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자격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애초에 이 뭐랄까 성장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굉장히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게 뭐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 이 급훈이란 게 있잖아요. 급훈. 근데 급훈이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런 급훈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오 마이 갓이래요. 어느 학교에 그 학급의 급훈이 오 마이 갓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급훈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뭐예요? 야, 정신 차려라. 내신 챙겨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자격 네가 갖춰야 돼. 너가 이 세상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조건을 네가 갖춰야 돼.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오 내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추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마트에 갔더니 이 수박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 코너였는데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수박 고르기는 셀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직원도 잘 몰라요. 그동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 수박 사러 가면 이게 더 잘 익은 거 맛있는 거 고르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한테 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막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트에서 수박 코너에서 일하는 그 직원은 계속 아는 척했을까요? 왜 계속 한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트의 수박 코너에서 일하는 분들도 거기 서 있으면서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손님들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자격 있다는 이곳 여기서 일하는 자격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거는 내 잘 익었어요.

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면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저 직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야둥바둥 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은 나의 온전치 못함을, 자격 없음을 창피하고 괴로워, 인정받지 못할까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과 5절과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자격 얻고 그걸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엔 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자랑하는 스타일 안 해요. 저 겸손해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가 너의 자격을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내가 자격을 만들고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사랑받겠습니다라는 걸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랑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세요? 이 자신 없음을 보세요. 그럴까?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무명 배우분들이 대부분들이신데요. 그 먼데 이 교회, 아까 이제 침례도 두 분 받으셨는데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한 좀 넘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이 6월 15일이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그 먼데이 가족분들이 막 이런 거 만들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주년 행사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1주년 때 그 북한산 계곡에 가서 1주년 기념 야유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을 침례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건 1주년 다음이었다. 여튼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준익 감독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혹시 아세요? 이준익 감독님? 왕의 남자 아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왕과 사는 남자 아니에요. 네, 왕과 사는 남자는 다른 분이고요. 왕의 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오래, 이 영화도 천만 관객 된 영화고, 그 이후 말고도 이준익 감독님 되게 여러 작품 만드셨거든요. 어찌됐건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먼데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오셨어요. 근데 되게 놀란 게요, 먼데이 교회는요, 제가 뭐 내일도 가지만, 가면은 이 예배 중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 특송을 해요.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요. 그냥 그걸 정했어요. 제가 시킨 것 아닌데 그냥 본인들이 그런 걸 해요. 아, 우리 특송하자 막 그러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특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씩 그렇게 하는데 이날은 제가 이준익 감독님 오시는 날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팀이 예약 걸었어요. 다섯 팀이 예약 걸고 막 뭐 제가 다섯 명이라 그래서 팀이라 그랬어요. 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 팀이 예약을, 저는 먼데 1년 하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막 율동도 하고 막 수화 찬양 나오고 막 성악하는 분 나오고, 우리 먼데이 분들 중에 이렇게 재능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순서표 번호표 뽑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다섯 팀이 그렇게 특성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저도 이제 앞에 딱 섰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도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니까 또 이준익 감독님 차기 작품 생각하고 계시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앞에 다섯 팀 정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왜 먼데이 배우분들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하려고 했고 저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압박감을 받으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먼데이 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요 목사님 오디션 보는 배우 지겨워요. 저 이제 섭외받는 배우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디션은 내가 계속 가서 나의 자격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섭외는요 상대가 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배우분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자격 있다는 거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보여주면서 좀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주익 감독님한테 저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끝나고 나서 이주익 감독님이 저한테 약간 사인을 주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연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저를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준희 감독님이 오신 이유가요. 우리 모임 중에 차순배 배우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이준희 감독님 초청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뭐죠? 서울을 가고 있는데 차순배 배우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오늘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이 씨앗이 생기고 기도 중입니다. 목사님께 너무 부담드려 죄송해요. 라고 저한테 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준희 감독님은 교회가 무조건적인 사람과 은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 힘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라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근데 순배 배우님은 그 이준희 감독님이 그 은혜를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원데이가 12시 시작이거든요. 이분 저한테 아까 보신 분이 10시 56분에 카톡 보냈어요.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코미디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준희 감독님 포함한 우리 배우분들에게 여러분은 여전히 섭외받고 싶고 오디션을 지금도 보러 다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준희 감독님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면서 나의 자격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자격 있는 엄마라서 자격 있는 아빠라서 자격 있는 교수라서 자격 있는 연구원이라서 자격 있는 사업가라서 너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되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건 다 무력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로 사랑한다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한 자살 방지 상담사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마음먹은 분들이랑 통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늘 그래요. 왜 죽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 갖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자격 없이 사느니? 이렇게 나의 이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을 내가 못 맞추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 그 상담전화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생일이야 그랬더니 생일 축하함 이렇게 하셨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 노래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왜 죽으려고 그래요 하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일상의 삶을 붙잡고 자격을 갖추려고 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이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자격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는 이미 가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0: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는 노래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착해서 좋아, 웃겨서 좋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도요, 심지어 그 노래에도요, 맨 마지막에 최성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왜냐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수많은 자격과 조건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직도 붙들고 있어? 아직도 그게 네 삶에 진짜 가치를 정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본인의 자격과 본인의 가진 조건을 모두 내어던진 다음에 그 무력한 그 곳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라서 좋아. 그 은혜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국에 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며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물 가운데를 지나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시련,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강물처럼 문제들이 밀려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뜨거운 불길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고통과 답답함으로 인해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라고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예배 인도자 크리스 보터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Holy Spirit, We Welcome You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며 그분께 자유롭게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같은 시련도 불 같은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호스의 열창으로 온유하신 구세주, 젠틀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드럽고 자비로운 구세주로 묘사하면서 신앙과 헌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미리엄 웹스터의 곡으로 World is the Lamb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 그리고 모리스 헤프만의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 그리고 모리스 채프먼의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과 불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영국 북아일랜드의 예배인도자 요건 히슬립의 음반 멀시 중에서 Surely About Me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주님의 보호와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빅밴드의 복음으로 돌아가세, 이어서 민호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들어간 찬양이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지금 방송 내 삶의 노래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오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지금 바로 함께 나눌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손재석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최근에 췌장 건강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췌장에 좋다는 음식 하나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느 특별한 영양제나 슈퍼푸드 한 가지보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생활 방식이 췌장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건강한 습관이 몸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 건강한 습관이 신앙 생활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어쩌다 한번 참석하는 큰 행사나 기적 같은 사건 하나가 내 신앙을 완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이겠죠.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행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는 것. 이렇게 매일 쌓이는 작은 순종과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워냅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시작하면서 헤드에타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과 윤세은님과 서유정님의 나 주의 도움받고자 연주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췌장 건강 이야기를 나누면서 육체 건강과 믿음 생활은 건강한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본 췌장 건강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췌장에 나쁜 컵밥, 비빔밥, 양념장, 치즈볼을 멀리하고 연어나 브로콜리 같은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식습관 자체를 교정하는 데 있다고 말이죠. 한 가지 음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저지방 고단백 음식을 매일 골고루 섭취해서 췌장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골고루 또 매일 실천하고 좋은 음식들을 섭취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강렬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습관이 뿌리 내리지 못했죠. 결국 기적의 감격은 금세 잊혀졌고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나 일회성 은혜를 간절히 바라기보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습관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시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손경민 목사님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아이빅밴드와 지선전도사님, 이윤화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앨런 잭슨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과 이예진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4872번님께서 신청하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이마라님의 아 내 맘속에 그리고 퀄테포유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런 데이글의 You Say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이 찬양은 세상의 평가나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아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받는 존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로런 데이글의 You Say와 하품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아가파오 워십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 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나는 멀쩡히 걷고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길 가는 여자마다 추파를 던지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이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줘서 지금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요. 이것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말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샘 옥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 들으셨습니다. 첫 곡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배사고로 네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던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를 건너며 이 찬송을 썼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프닝에서 읽은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이 안 되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권의 예수는 주 우리 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는 또 특별한 음악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최근에 발매하신 음반 중에 한 곡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보이지 않는 손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그 외모가 목사님들인지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월십 리딩을 하고 계시는 만나 월십의 나요한 목사님, 심푸름 목사님, 장인우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을 모셨는데 2년의 준비와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최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나요한 목사입니다.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워십 리더 심푸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우 목사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신명철 목사입니다.
0: 목사님들 맞으시죠? 아, 요즘은 목사님들 상당히 세련된. 그래서 좀 약간 아침에 제가 처음 뵙고, 네. 이분들 목사님들 많이 자꾸 외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아, 네. 아유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만나오십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십팀 하면 리더 네.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어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 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3: 저희는 우선은 교회 중심적인 팀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만나교회 예배가 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도 세 번의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근데 저희가 다 그 각 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명철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께서 같이 토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9시 50분 예배도 우리 신명철 목사님께서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는 또 성가대와 함께
0: 클래식
3: 지휘.
4: 네, 네 맞습니다. 아.
3: 클래식 지휘.
0: 어쩐지 외향이 좀 클래식컬하신
4: 건가요? 아, 네. 마티형이라.
0: 마티형이라서. 네.
3: 우리 나이원 목사님께서는 11시 50분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심푸름 목사님.

0: 과 저는 2시 반에 청년들과 함께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제일 젊네요. 심푸른 목사님이라고. 네.
2: 파릇파릇합니다. 예.
1: 푸름푸름하네요. 이번에 앨범을 너무 잘 알려진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윤성 전도사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네. 프로듀싱까지 하는 줄은 전 또 처음 알았는데 어우, 다재다능한 분인데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그 뭐 앨범을 좀 진행하는 데서 이게 예배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또 따로 두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3: 일단은 유전사님이 저희 교인이세요.
1: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유전사님이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셨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앨범 이야기가 참 오래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삽이 진짜로 들어가서
1: 각자 각출해서 네.
3: 아니 각자
2: 삽이 뜨는 삽이
3: 시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
3: 시작했는데 경력이 그래도 예. 많은
1: 아무래도
3: 시다 보니까 예.
4: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27년 동안 앨범 제작을 또 프로듀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1: 그렇구나. 네, 또 저는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3: 그때 트리니티 앨범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4: 많은 앨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3: 한 10답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4: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그 27년에 있는 또 노하우를 잘 또 전수해 주셔가지고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정말 열정적으로 네. 지도해 네. 주셨죠. 정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요구해 주시고
3: 각자 지도해 주셔서 잠재성을 네. 끌어낼 수 있는 보컬도 그렇고 그래요. 악기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제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1: 잘 포장해 주시는 것 같은데.
2: 왜냐면 유성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왜냐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봐서 네네.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막 요구를 하는데 네. 그거를 요구를 받는 분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3: 그럴 수도 있어서.
1: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고.
3: 아 근데 본인의 목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2: 맞아,
3: 저희한테 그래요? 소리를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아, 하는 아. 예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네. 기사도 나왔는데 한 달 넘게 후두염이 안 나와요.
4: 지금까지도 소리가
3: 두 달째 뭐 김종아 남편 전도사 후두염이 안 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지금 나고
1: 도대체
3: 있습니다.
1: 어떤 일을 어떤 일이라는
3: 그 정도로
2: 실제로 네. 저희의 보컬 실력이 또
3: 많이 좋아졌어요.
2: 많이 좋아졌던 네.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5: 네. PD이자 보컬 트레이너
2: 맞아요. 네.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정말. 네.
1: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앨범 현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3: 역시
1: 기대됩니다. 이 앨범 보니까는 곡수가 22곡이에요.
3: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물이 22곡이고요.
1: 예, 더 많아요?
3: 제 얘기는 이제 다섯 네. 곡씩 저희들이 네. 이제 발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완제품으로 다른 버전으로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는 내수용을 오늘 김도현 사역자님께 먼저 이렇게 증정 뇌물용으로 이름 싹 적어서 못 버리시게
1: 감사합니다.
3: 증정드렸습니다.
1: 요즘 이렇게 앨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
5: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여기 있는 22곡 중에 5곡, 6곡씩을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나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5곡이 유튜브와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번에 이런 실물 앨범이 하나가 더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네. 가지고 있죠.
1: 맞습니다. 네. 기획력도 상당한 기대가 되는. 그 앨범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누가 좀
2: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지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은데요.
1: 네.
2: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찬양의 패러다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음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성 가운데 이 음반들이 지금 제작이 되게 되었고요.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 계속

0: 그래서 고백되는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음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만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고백들을 제 개교회가 담아내는 찬양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나교회가 먼저 한번 시대해보는 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1: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2: 맞아요.
1: 네. 아, 되게 어려운
2: 야시는군 역시 목사는 아닙니다.
1: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설교문을 노래로 만든다는 거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이 노래에 맞게끔 이렇게
3: 근데 저희들이 조금 특이한 거는 설교도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요 찬양 집회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아, 이 설교문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바는 이건 것 같다. 이런 이 추출이 빠른 거죠. 그래서 아, 이 설교문에선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고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게 강조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곡을 만들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시즌에 계속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이 문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 같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많은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3: 저희들이 이거를 부르고 나서도 뭐 5년 지나서도 그 곡을 부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1: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다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또 생각나고 그때그때 맞아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노래의 역할들이 맞습니다. 또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유은성 전도사님이
3: 네 같이 곡,
1: 같이 네, 나연 목사님이랑 같이
3: 저도 네, 함께 이 곡을 썼어요. 네. 이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네. 경쟁 용어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네. 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미를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 힘과 스펙과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또 빼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제 이런 가사를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까 들어보신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1: 네, 첫 곡 네, 아까 네, 소개하면서 네. 타이틀곡 외에도 1번 다섯 곡 가운데 청취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곡이 뭐가 좀
3: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곡이 물들어라는 곡인데 네.
4: 물이 들어왔죠.
3: 네.
0: 물들고 있습니다.
3: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말하는 게 이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 이런 드립을
3: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만나교회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되게 큰 이벤트예요. 네. 1년에 이제 두 번씩 이제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른 곡인데 주제가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곡임에도 이제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 예수님께 물들어가자. 빌립보서 시리즈였거든요. 기쁨에 물들어가자. 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네. 왜 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들어보세요.
1: 네, 한번 물 들어올 때 네, 물들어라는 찬양 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물들어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앨범 하나 준비하는 데만 해도 2년, 제작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앨범 제작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1: 역시
0: 네, 힘들어요.
1: 기대되는지.
2: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0: 네.
2: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앨범에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결국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찬양들이 같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이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들어라는 찬양도 들어보셨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도 되게 좋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드림팩토리라는 데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녹음 받아주시던

0: 기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녹음을 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찬양이 저희 앨범에 하나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1: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0: 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2: 목사님들은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녹음하려니까 또
1: 성경 강의 절반 듣고
0: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2: 네, 네. 상상이 됩니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반 그 엔지니어 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악이 좋은데 왜 가사를 좀 바꿔서 일반 사람들도 듣게끔 만들지 않는 게 궁금한가 봐요. 그분들도
1: 그렇군요.
2: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악을 빼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기엔 되게 독특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22곡을 저희가 이번에 녹음은 이제 다 해놨는데 5개 6곡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도사님께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22곡을 한 번에 내다 보면은 사실 몇 곡은 듣고 몇 곡은 좀 사장되는 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좋으니 이걸 나눠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나누자.
2: 시즌별로 이렇게 되는
0: 거예요. 네, 맞습니다.
1: 워십 리더 나요한, 워십 리더 심프름, 워십 리더 장인우, 워십 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끔 했습니다.
2: 아, 기획력도 상당히 좋네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3: 유전도사님 감사합니다.
2: 유전도사님 오늘 나왔어요.
1: 그러니까요.
2: 어디가 계신 거예요?
3: 보고 싶습니다.
2: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활동하시느라고. 만나교회 예배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 특별한 이유, 만나교회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3: 김병삼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적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 예배의 메시지들, 그 설교의 메시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만나교회의 예배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그런 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적인 부분들, 또 오프라인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들, 안내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배에 있는 지금 진정한 그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만나교회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왜 오신 것 같긴 해요.
1: 지금
3: 갑자기 시켜가지고 주님이 또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의 임재를. 네.
1: 충만하네요. 공동방송이 남다릅니다.
3: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2: 예, 분위기를 좀 바꿔봐.
1: 네. 아, 되게
2: 군인 같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게스트 중에 제일 좀 모범생 같은. 저희 방송은 되게 인터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준비 없이 막 하거든요. 그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딱 하면 당신 이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연습하거나 녹음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즐겁게 자유롭게
4: 찍고 못 쓴 것도 뭐 있고
2: 찍고 못 쓴 거라는 게 없어요.
0: 아니 그냥 처음 제가 녹음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한 3시간을 연달아 녹음을 했었어요.
2: 3시간 동안?
0: 네네네.
2: 오, 힘들었다.
0: 근데 이제 8마디 녹음하고 그걸 다 이제 쓰질 않았습니다.
2: 8마디를 녹음하는 건데 3시간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를 시키시고.

0: 거죠?
1: 뭐, 오. 네. 어,
2: 윤성 목사, 전도사님하고는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근데 네, 이제 뭐,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앨범들이다.
2: 네. 그리고 나서 못 썼다는 거잖아요.
1: 아, 그러고
0: 새로 며칠,
1: 그러고 한 2, 3주 있다가 그 곡을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게 시간. 되더라고요. 네.
2: 그렇구나. 네. 제가 만나봤을 땐 되게 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0: 유한이시죠.
2: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유한이신데.
2: 안 넘어가시네.
3: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녹음했을 때 그 코러스를 네. 교회에서 같이 싱어하시는 분들이 네.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고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코러스 녹음에 뭐 이런 네,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네. 정말 성도 그 싱어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그때 너무 저희한테 감격이 되었고 아, 이 음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 새벽 1시의 찬양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2: 좋은 추억이죠. 네. 성도들이 노래를 하면서 같이 네. 녹음한 그리고 또 그게 나오면 네. 앨범으로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3: 네.
0: 맞습니다.
2: 저기 내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내가 하한 소리가 들어가고
3: 맞아요.
2: 이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3: 네.
2: 이번 앨범은 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 티켓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근데 좀 있으면 하네요. 만날 교회에서 앨범 발매 기념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햇빛 투게더 콘서트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일단은 저희 만나워십 함께 이번 앨범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 해피투게더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분들하고 저희들이 듀엣도 하고 또 이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함께 하시기로 한 분들이 송지은 씨, 또 양동근 씨, 네. 그리고 K-스피릿, 그리고 레비스탕스, 마이크로닷. 범키 그리고 우리 스페셜 MC로 말자쇼 지금 하고 있는 정범균 형제 함께 해주셔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말자 할배쇼를 좀 하려고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쇼도 함께 토크로 좀 설교하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 이게 환우들을 돕는 환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익금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 무료여서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2: 일반적인 찬양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0: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안 믿는 분들 이렇게
0: 그러니까
2: 오셔도 네. 부담 없이 같이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친근감이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0: 누가 먼저 하시나요?
4: 저부터
0: 서로.
4: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2: 초대하면서
4: 네, 저희가 만든 이 찬양이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바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또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불려짐으로써 그 자리에서도 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좀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 아멘.
1: 네. 크리스천 기독교의 문화가 네. 요새 많이 활발해지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연예인분들도 많이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앨범도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함께 이 앨범에 또 참여해 주시고

0: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을 불러주시고 각 개교회에서도 도전해 주시고 네, 이런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에 담겨진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귀한 음반으로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고 또 만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찬양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월십 모시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mething의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텐데요. 이땐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에서 뭔가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데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능자, 에브리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빌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됐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박상규의 질그릇에 담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정말 에브리띵이 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죠. 첫 번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마지막 세 번째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뭔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저는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대해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는데요. 유료문자 샵1069,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면서요. 아,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그릇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질그릇에 담긴 그 소망과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삼행의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담은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나는 썸띵이고요. 낫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에브리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이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에 비교했는데요. 군대가 공격해오면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 성벽 뒤에 숨어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돌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달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라넬 해리스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고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문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곳에 더 의지할 때도 많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조는 강한 성이요라는 첫 찬양으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내 죄를 사해주신 분, 그리고 무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북녘당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북한 인민군 출신의 우리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잠시 후에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북한 바로보기,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 이 한반도 땅의 자세한 날씨 소식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말씀 한 구절 나누고 5분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헛된 것과 거짓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던 것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헛된 것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북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바롭스크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0: 727 73주년 전순기념절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 모두가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해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 6.25전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받아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또 농장 기업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방송이 다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북한 사회 어느 곳에도 보면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간부들은 거짓과 부패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주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안전원들과 당 간부들이 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헛된 곳에서,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됨과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함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거짓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TV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BBC는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목선을 타고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은 생각과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대북 방송. 현재 민간 방송 중에는 극동방송만이 KBS 한민족방송과 함께 대북방송을 실시 중인데요. 북한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한 대북방송, 그 의미와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가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이분이 강규리 씨인데요. 언제 탈북을 하신 거죠?
2: 이분은 2023년 10월 23일 밤 10시 30분 동해상으로 어머니, 이모 그리고 젊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했습니다.
0: 예,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하신 분들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발각이 돼서 추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할 때 북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0: 소형 목선이라서 빠르지도 않고 또 과하게 몰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복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북한 당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요. 또 그 주머니 속에는 탈출 직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한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추격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자 끈질기게 따라오던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돌아가서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참 용감한 탈북길에 나서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자 이렇게 BBC에서 보도한 강규리 씨 어떤 분이십니까?
0: 네, 강규리 씨는 20대 여성인데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투숙신앙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경남도로 추방되었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개잡이 잠수배를 마련한 강규리 씨는요. 직접 선주가 되었습니다.
1: 예.
0: 20대 초반의 여성이 배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북한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규리 씨는 잠수공 3명, 또 기관장 등 5명 어부를 고용했고요. 또 수심 30m로 내려가서 그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1: 오, 네.
0: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당국이 조개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20대 초반부터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부를 좀 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탈북의 결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0: 네. 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1: 네.
0: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한국 방송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0: KBS 한국인의 밥상,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몰래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1: 아, 북한에서요?
0: 네네네. 네. 네,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또 함경도 해안, 또 평양 인근까지 전파가 닿는 지역에서는 한국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몰래 듣고 시청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0: 북한 당국은 수신기 다이얼을 납땜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주민들은 중국산 기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고정된 주파수를 다시 조종하여서 한국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강규리 씨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불 꺼진 방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1: 예.
0: 또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 씨의 증언인데요. 한국 방송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규희 씨는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했다는 거죠.
1: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자, 오늘 규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0: 네, 네. 규리 씨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0: 첫 번째로 강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 현실을 보여주는 숨구멍이자 희망의 창구였어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시청하는 이유는 그걸 보며 하루를 버틸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가 안 잡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USB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본 한국 방송 때문이었어요. 라고 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희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1: 예.
0: 안 잡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류 드라마도 북한 청년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규리 씨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 청년들은 한국말을 흉내내고 또 고백할 때도 한국식 표현을 써야 통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도 어렵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또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일 뿐이며 현실을 알려면 저처럼 뉴스와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1: 예.
0: 북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자유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또 USB를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 채널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탈출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해.

0: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나 그 친구는 남조선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끝내 남겼다고 했다는 거죠. 규리 씨는 그 친구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실을 접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또 그 친구가 지금쯤 후회할 거다라고 조금 더 설득했더라면 가져왔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1: 그렇죠.
0: 이때 예. 국가정보원은 대부 송출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TV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수신 기술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예.
0: 다섯 번째로는 2025년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규리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규리 씨가 증언을 끝내자 북한 김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스러운 건 부모와 가족조차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1: 비난을 했죠.
0: 예, 예.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규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대사의 말에 엄청 화났지만 곧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 예.
0: 여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도 북한에서 청취를 합니다.
1: 그렇죠.
0: 사실 청취 사실이 모니터링되고 있죠.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이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대북 방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신뢰 형성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만드는 큰 통일 가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 방송 가운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극동 방송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극동방송과 한국방송, 미국방송을 듣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탈북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탈북을 문제로 생각하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자들과 남한 당국자들이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건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건강한 통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

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도끼와 새 몽둥이를 들고 유엔군을 공격해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와 마크 베럿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한반도에는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 준전시 상태가 발령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중대장이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보니파스 소령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으며 이후에도 희생자 가족들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사건 50주기를 맞아 보니파스 소령의 두 딸과 외손주, 증손자 등 3대가 한국을 찾았고 베럿 대위의 조카와 조카 손녀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 주최로 판문점에서 열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1년 동안 북한 IT 조직을 추적한 결과 한 조직이 불과 석 달 동안 미국 기업 1,000곳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러 가명으로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고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경계하자 딥페이크와 AI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면접관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현지 브로커가 회사 노트북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 북한 인력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북한 IT 인력이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불법 취업 IT 인력이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돼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 노동자의 최저 수준 월급은 3만 원으로 석 달치 9만 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9천 원과 부조금 6만 원이 공제돼 실제 손에 쥔 돈은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해산의 시장에서 쌀 1kg이 45,5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치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던 셈인데요.

간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가 매달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10%가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기준이 바뀐 것인지 해당 공장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서는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결혼이나 장례 부조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섬을 찾아 수산물 가공 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투루프는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는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가 1945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했으며 러시아는 이달 쿠릴 열도와 사할린 주변에서 미사일과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 항공 체계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보다는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내년 2월부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기준으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 3,779만 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 국제여객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5위, 2024년과 지난해 3위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환승객도 18.1% 늘었습니다.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분기 44.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을 마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반크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전 등을 조사한 결과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여행경보 페이지에는 한국이 동쪽으로 일본해와 해상경계를 접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동해 표기는 없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의 위성사진 콘텐츠도 한반도를 설명하는 본문과 지도에 일본 해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리테니커 키즈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 동해를 우선 변경했습니다.

공개하면서도 일본 관련 항목에서는 일본해만 사용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퀴즈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본문과 지도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반크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가 검색 결과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일본의 단독 표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표기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4% 상승해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중국 위안화 등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환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수출입 기업 모두 대응이 어려워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입안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한국식 구강관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아 착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내 브랜드 치약이 새로운 K-뷰티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포스트는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산 치약이 기존의 대표적인 K-뷰티 상품인 마스크팩의 인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식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 구강용품 업체 콜게이트도 K-POP 스타 아이돌 같은 미소 갖는 법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제작진과 협업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K-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로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충청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3도, 홍성 22도, 낮 최고기온 대전 32도, 세종과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25도, 상주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 33도, 부산과 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종일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7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 서귀포 30도, 이어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0: 있고요.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강계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강계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청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해산 18도, 장진 17도, 무산 1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장진 23도, 무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무칸과 도중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엔 건물이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음식과 약을 보내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 북녘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고 아픈 이들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그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소망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19일 수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과 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시선을, 증오의 손길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중부의 손길만이 가득하기를, 시기하는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꺼져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0: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는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에 깊이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컴온 나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강대상에서 그런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니? I hate Korea.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매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열댓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혼회했는데 골든 시간은 골든 타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왜? 그때는 같이 뭐 운동 구경도 가고 그때는 같이 교회도 가고 베스프로 음악회도 가고 할 때인데 저는 벌써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토요일날 주일날은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열정. 그런데 어떤 면으로서는 그 애인을 뺏길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조그만 소도시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댕길 때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키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 열정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 어디 갔어요? 나 예수 처음 믿고 뭐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우리 한 몸, 그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물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요. 한국 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볼 텐데요.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처음 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그러니까 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태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0: 네.
1: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나서 이곳을 밟으셨을 때 그 감회가 다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선생님은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0: 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우리 선교사 선생님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멋있는 사람들이 쭉 길 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은 아 남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고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여돼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처음에 저희 멘설이 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선생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왜 없을까?
1: 거짓말인가 싶으셨어요.
0: 그렇지. 거짓말인가 네. 저는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러다 또 생각한 것이 아 내가 가슴 저임에 이르던 것이 후련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으니까나.
1: 긴장이 풀리셨군요.
0: 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1: 네.
0: 그래서 내려서 우리를 차를 태우고 국정원에 갔을 때 국정원 문 앞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아.
0: 내가 이 국정원이 국정원이란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 말하면 안기부예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전 다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1: 아.
0: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전 우리는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있지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그 욕구 문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정말
1: 긴장이
0: 연속되셨어요. 많이 하고 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나 국정원에서 환영사업을 합니다.
1: 아.
0: 선생님들이 쫙 서서 그럴 때 아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여기서. 하는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우리를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하는가 나는 생각한 것이 그게였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적세를 채우고 우리를 거저 감옥에다 여는 곳을 생각했어요.
1: 연일 조사하고.
0: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영 사업을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그 매 허실마다 그 좋은 집 허실마다 한 사람 지었어요. 들어갔을 때 거기는 궁전 같고 우선 생활비 다 있고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같은 이 우리 말하면 죄인이에요 다.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엮고 감옥이 아니라 조선에서 말하는 그 감옥인데 절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구나. 턱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1: 네.
0: 정말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살아왔구나.
1: 제 생각에는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환영을 네. 했으면
0: 그럼
1: 우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괜히 이목이 집중되고 네, 네, 부담이 네. 배가 네. 되실까 봐
0: 네.
1: 가서 네.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네, 들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0: 네.
1: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0: 있어요.
1: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옥에 먼저 보내고
0: 그렇습니다.
1: 조사하고
0: 우리 같은 감옥에 저리 들어갑니다.
1: 네.
0: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0: 시범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북한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나 거기서 마음 편안히 살게끔 다 배려를 주고 매일과 같이 간식 매일과 같이 반찬도 7가지 8가지 반찬을 주고
1: 오, 많이 주네요. 네. 근데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0: 네 맞습니다.
1: 거기서도 교회 네. 예배가 있고
0: 예배가 다 있습니다.
1: 나와서 또 사회생활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원에서도
0: 네
1: 예배를 계속 드릴 수
0: 있잖아요. 계속 했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새벽 나도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네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1: 정말요?
0: 무대에 올랐어서. 예.
1: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0: 신령함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중창으로.
1: 보통 특송이라고 하는데 중창으로
0: 네,
1: 신령함
0: 예.
1: 같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네, 부르신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그 특송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양일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1: 은혜.
0: 네.
1: 최근에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소재로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은혜라는 찬양이 화제가 네. 됐잖아요. 보셨어요?
0: 네. 못 봤습니다. 아직.
1: 아직 못 보셨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이제 어느 날에 우리 목당 단체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1: 보시고 나서의 소감도 궁금한데 네. 지금 북녘계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어요.
0: 야,
1: 우리 이 영화가 북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여기서 나왔던 찬양을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1: 어떤 구절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찬양을?
1: 네.
0: 아, 예, 은혜. 예, 은혜 하겠습니다.

0: 운의 노래 다 잊어버렸.
1: 아, 맞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네. 노려왔던 모든 네. 것과 지나온 시간과 이 모든 순간이 네.
0: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가 여기를 모읍니다.
1: 정말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녹아져 있어요.
0: 네.
1: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정말 네.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네.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8개월 동안 너무 잘 지내셨지만
0: 네.
1: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많은 게 다르잖아요.
0: 네.
1: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언제 이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전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1: 네.
0: 혹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나 어떤 사람들은 번체 만체도 하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슬픈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이게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자고 하고 보람 있게 살자고 하는데 왜 사람들 옆에서 개툴 안 줍니까? 내가 속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1: 네.
0: 날 보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그때 혼자 전철 탔어요. 내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했어요. 그다음 내가 하나님 내 나를 이거 이 불쌍한 이 딸을 더 하면 어쩝니까? 내가 지금 집을 잃어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다 할 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가 안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난 집을 잃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는 하늘 아까 이 차를 지금 세 번 탔어요. 왔다 갔다.

0: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라 해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그대로 해서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이 할머니도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은 목숨은 아깝구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남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소적인 부분들을 비춰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일화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화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이 어려있는 오늘의 찬송, 손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 하루도 그 문을 열고 있는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터전에 가득할 줄 믿으면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정착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실로암 찬송 함께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 아버지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이 거룩한 광복을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문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본문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거 맞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

0: 성경적으로 한 분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깊이 넓게 아는 분일수록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똑같은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이름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여러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꼈던 분들이 퇴원하시고 나면 호흡하는 걸 이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강에 강산에 이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마음에 없어도 뭐 감사는 척할 수 있습니다.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척하지 못하지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1: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0: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자식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의 믿으니까 어둠의 자식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다고 하는 분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혹 지금 어려워도, 형편이 좀 남보기 부끄러워도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맛 나야 합니다. 살맛 안 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소망 없네,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죽일 만큼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등치가 훨씬 큰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분들은 별로 겁 안 나는가 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쪽은 노예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갔는데 한 2미터 되는 분이 등치 이러고 머리는 또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왜 깎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잖냐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은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빼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초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요즘 말로 객사 하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거인 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내 밥이 되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밥 줄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밥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행복과 불행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 관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씨뿌리는 농부, 왜 씨뿌려요? 미래에 열매 거둘 걸 기대하니까 씨뿌리지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도 생활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 않는 분이 있으면 뻔한 겁니다. 요즘 그분 소망 없어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뭐 손주들이요, 영악합니다. 여러분의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나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희망 없네, 아유, 그러면 애들도, 아, 우리 가정 희망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벌어질 텐데요. 전개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극복해내야죠. 그들이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소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들이 살아갈 세대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들이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의 거룩한 광복 누리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전능자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본질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동적인 믿음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한숨 쉬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련한 영혼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매사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다 묵상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도 망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길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운영 방식, 이걸 자꾸 말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런 사람들은 꼭 분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박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보성줄로 하나님을 결박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감금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뭘 인해 감사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어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배려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상대방도 나도 인생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저 사랑이 쏙 빠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허물 있을 때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교회 초신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종이라면 그럼 사랑이신 주님의 지체답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떤 종류의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그 난잡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개종해가지고 골로새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했으니까는 그런 옛날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0: 내가 어려운 건데 고맙게도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본 거 주목해야 하나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돌을 보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돌이 아니네요. 금광석이네요. 그럼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돌멩이고 흙도 묻어있고 다른 돌들처럼 별풍도 없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돌의 전부가 아니니까, 세련수에 가져가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련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모습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움도 꿈틀거립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목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말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자라고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도록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접붙이는 은혜를 주신다. 찔레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면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평양과 함흥,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청진,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가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 대구,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30도, 평양 29도, 신의주가 28도, 강계와 청진이 27도, 해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첫째, 불같이 나아가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하지요. 가나안 족속들의 강인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에서 15미터에 이르고 폭이 4에서 5미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나 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 손으로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대적을 멸하사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절에서 보듯 대적이 악해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장 24절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한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 불꽃은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죄에 넘어져 엎드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앞을 막아선 하늘에 닿은 것 같은 성벽과 안악자손은 무엇인가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 하나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나요?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여기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문제는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크고 장대했어요. 남편은 구원이 다가오자 마지막에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탁자도 깨고 아주 영적으로 방해가 심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지만 그를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시 찾고 또 모독하고 또다시 찾고를 반복한 것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불사르시고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에게,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인데 나의 공로로 얻었다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나요? 젊은 날의 생활 습관과 타인을 향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36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저개발국을 다니며 농업 지식을 전수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프로젝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마치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힘을 얻은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전도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기러 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자 말씀보다는 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요.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느낀 저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스텐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준비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저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기름진 음식과 담배로 제 혈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한 목이 고든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인 심장을 치신 까닭을 생각하며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스텐트 수술로 앞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언약을 제 심장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제 안에 교만한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후 심장약을 복용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며 끊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그 경노하게 하던 일

0: 일은 8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일로 백성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다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목이 고다서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이 고든 나를 위해 앞서 나아가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닿은 성벽과 안악자손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잘된 일 앞에 내가 했다며 자랑하지 않고 목이 고다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고 번성한 것만 따르는 우리의 성공 우상을 깨뜨리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으셨다.

0: 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들이요,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행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듣든지 주님을 생각하고요. 의식적으로 주님께 묻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소망하며 내용은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순종과 조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거액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아나니아를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그가 팔아넘긴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런 만구 언급이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몽땅 바치라거나 아니면 재산에 비례한 기준이나 할당량을 정해주시고 바치라고 명령하시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아 바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행복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가 드린 헌금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정죄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상 같은 말씀인지요. 아나니아는 변명도 못한 채 즉사했습니다. 3시간 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엄숙한 심판이었습니다. 온 교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토록 두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긍정하고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교회 안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활동과 행위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죄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의 충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조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믿음과 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헌금으로, 봉사로, 경건한 자태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할 때 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기도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이 동기가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끈질기게 뿌리박고 있는지 두렵기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요 진정 구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 타락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날로 더 후패해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달력은 8월의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7월의 초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 한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 삶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 여름 더위에 지쳐있을지라도 결실을 향해 열심히 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꿈꾸며 우리 영혼 날로 청청해지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예배와 함께 누리십시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 나와주세요. 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과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우리 에스겔의 지금 환상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무너지고 훼파되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문은 어느 문이냐?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성전에는 문이 세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동쪽 문, 또 북쪽 문, 남쪽 문이 있었죠. 생명물,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쭉 흘러가는데 이제 오른쪽에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뭐냐?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정문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 동쪽에서. 그래서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쪽에 있는 문, 왼쪽에 있는 것이 남쪽에 있는 문이고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문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문이 있고 왼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문이 있죠. 그러니까 문이 외 문이 있고 내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4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안에 작은 게 성전의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이 정사각형의 성전 밖으로까지 넓게 사방을 500척으로 해가지고 넓게 거룩한 영역으로 선포를 했죠. 사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거룩한 이 공간을 넓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 우리가 이제 성전 동문이면은 이제 성전

입구 가운데 이 해 뜨는 곳,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이 동쪽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거든요. 그 떠난 곳으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큰 파도나 이 폭포가 떨어지는 큰 물소리와 같고 웅장하죠. 구구구구구 하면서 떨어지는.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에스겔 1장으로 가시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기이한 환상들이 펼쳐지죠. 자, 에스겔 1장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5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 각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가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얼굴 네 개는 10절에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이게 천사인데 온 세상의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이 네 천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큰 바퀴가 있습니다. 15절에 내 생물을 보니 생물들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눈들이 사방에 박혀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밝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26절,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이 바퀴 네 개가 이 눈이, 사방을 감찰하는 눈이 있으면서 네 생물, 온 세상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언약도 생각이 나게 하는데 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가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저버리고 올라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이 떠났던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움직일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움직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웅장한 우궁우궁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같이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시는 거죠. 이미 이때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2절로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데 그 모양이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뜰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 새로운 성전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은 제사장, 특별한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마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고 모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대한 성전으로 바뀌는 비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공로로 회복된 영광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들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셔서 다시 들어오신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이 영광을 회복하고 맛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6절에 성전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에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따라 계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그분의 영광을 두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그러죠.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는데 문지방 있었죠? 성전 문을 들어가는 입구. 그 문지방을 그들의 문지방 곁에 뒀다는 거죠. 문설주는 뭐냐? 이 문지방이 들어가는 입구라면 문설주는 양쪽을 받치는 기둥 그리고 가로대를 문설주라고 합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설주 옆에 그들의 문설주를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옆에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죠. 열왕기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요 바로 앞에 3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러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 궁전을 지었는데 8절에 보면 이 성전 옆에 졌거든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9주랑 뒤 다른 뜰에 있고 그 양식이 동일하고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과 함께 바로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으니까 아내들이 각각 여러 아내니까 쭉 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뭘 가지고 왔느냐. 바로의 딸들이 바로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솔로몬 성전을 뒀는데 솔로몬 성전에 뭐가 가득하냐?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우상이 가득해서 나중에 가면 이 왕들이 이제 성전에 있다가 넘어가면 바알 우상들이었잖아요. 바알 신이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을 아예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시면 자, 아하스 왕 때입니다. 588조 구약성경.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에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성전에 만든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

0: 성전에 세우고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방,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방 옆에 솔로몬 성전의 문지방을 두고 바알 신상들을 막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500척 사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 때도 그렇죠. 요것 조금만 이렇게 되면 항상 거기 옆에 있다가 살짝 옆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경계를 아예 철저히 사방 500규빗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넘어오면 안 돼. 시간의 공간과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을 완전하게 거기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 구조 출입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문지방을 이제부터 8절부터 9절까지 문지방을 이제부터 다시는 옆에 두지 말고 완전히 구별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절대 하나님의 것과 엉뚱한 이방 우상들을 섞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때 우리도 구별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43장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성전 안뜰에 들어간 에스겔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로 아름다운 이 성전에 거민이 될 것을 알리고 또 독려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성전의 기본적인 법은 거룩함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거룩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할 수 있는 칭의의 옷을 입히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아들과 바꾸시며 쟁취해 주신 우리의 생명,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온종일 우리의 화두는 거룩입니다. 샬롬.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5만 번에서 많게는 7만 번의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각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고 90%는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번에서 7만 번 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생각들은 단순히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번, 7만 번 하는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은 차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죠. 또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오면 차가 무조건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직진할 때 딱 붙들고 있으면 계속 직진하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번에서 7만 번 하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이 운전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강력한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60세 또 80대 또 90대 요즘은 이제 120세까지도 이렇게 100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성공 인생, 실패 인생, 행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성공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뛰어난 그런 외모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공부 실력이 탁월하고 또 가정 배경이 좋으면은 성공 인생,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인생의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생명 살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 인생 삶에 어떤 생각이 내 인생 삶에 운전대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인생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패 인생,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네요.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의 소속을 증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축복 인생에 소속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 삶의 이 성공 실패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영적인 상태가 결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으로 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역전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죄악이 충만하고 사망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행복한 사람 또 축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이 사망과 죄악이 충만하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멸망 인생, 사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항상 영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5만 번에서 이 7만 번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과 영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벌새와 흰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같은 대륙에 살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넓은 들판을 그 엄청난 이 독수리의 힘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무엇만 찾아다니느냐? 썩어가는 동물의 시체만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맛있는 그런 이제 짐승을 만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흰머리 독수리는 오직 그 넓은 이 이제 대지에서 들판에서 이 죽은 거, 이 부패한 것이 맛있는 그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오직 흰머리 독수리는요, 이 썩어가는 동물의 시체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벌새는 오직 살아있는 꽃의 꿀만을 찾아다닙니다. 벌새는 생명이 있는 꽃, 이 꽃의 꿀이 있는 그런 곳에만 한평생 머무르는 그런 삶을 벌새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와 같냐? 흰머리 독수리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인간 욕심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갑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들이 냄새를 피우면은요, 벌써 내 몸이 거기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이 육신의 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흰머리 독수리처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벌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사모하고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에 두 손을 모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엇을 찾아서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나의 소속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나도 모르게 무엇을 자꾸 생각하고 따라간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이라고는 헬라 언어가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육신 사르크스는 단순히 우리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바라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이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고 또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선택하고 또 세상의 이 쾌락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이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강해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강할수록 예배 성공의 삶을 산다는 거 너무 힘들죠. 말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육신의 일의 생각이 강해질수록 흰머리 독수리처럼 세상에 썩어진 것에 벌써 내 몸이 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써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종착지는요, 성령 하나님이 단호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다? 사망입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지금 강한 사람하고만 원수가 되어져도 그 강한 사람이 막 심통 부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을 운전해 가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이요, 이 썩어진 것으로 오른쪽으로 운전대만 돌리면 막 내가 열심히 살 줄을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육신의 생각이 강해질수록 절대로 예배의 성공의 삶도 살 수가 없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귀 자녀로 전락해서 마귀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서 영육이 뭐 당한다? 사망 당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깊은 우울, 또 공허함, 또 끝없는 비교의식, 또 이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좀 이렇게 강할 수도 있고 진짜 강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딱 필 받으면은요, 뭐 예수님 손 붙드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막 이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쪽으로 그냥 막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사망을 당하긴 당하는데 강하면 강할수록 사망에게 확실하게 삼킴 당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계속 붙들려서 그 육신의 생각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계속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 생각에 잡초와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 생각에 이 잡초와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이 잡초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가자? 육신 생각. 무슨 생각? 육신 생각. 육신 생각. 세 번째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는 기적 같은 생명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이렇게 주어진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요,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던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면서 이 생명과 평안함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지금 이 생명은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은 헬라어 원어가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조에. 이 생명이 헬라어로 뭐다? 조에. 이 조에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이냐면요. 시들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시들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무너지면은요, 우리들의 언어도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이 생명, 이 조회가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영혼에 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면은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서 온몸에 엔돌핀과 다이돌핀과 좋은 물질이 막 샥샥 나오면은 그냥 나도 모르던 질병도 샥샥 세균이 다 죽어.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얼굴을 짜둥그리고 왜? 이제 화면 올수록 온몸에 이 아드레날린을 비롯해서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팡팡 쏟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모든 장기들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조의 이 생명을 얻을 때. 이 평안, 헬라 원어, 이 에이레네는 이 상황이 주는 이제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도 이 폭풍우 고난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어떤 폭풍의 고난을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평안이 바로 에이렌의 평안입니다. 어느 왕이 화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평안을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수많은 작품이 이제 그려져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왕이 모든 그림을 보는 가운데 두 그림이 왕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호수와 또 이 푸른 초장이 그려진 아주 평온한 이 풍경의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며 또 거친 폭포수가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데 거친 폭포수 뒤편 깎아 자른 이 절벽의 작은 틈새에 어미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품은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왕은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을 대상으로 뽑았느냐면요, 바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왜 저 그림이 진정으로 이 대상 수상 자격이 있느냐, 이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삶을 살면서 문제의 번개를 만나고 환란의 폭풍우를 만나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평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나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로 이 생명 조회와 에이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돌발 상황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사람 마음 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약한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교만, 악함, 욕심을 먹고 살고 다른 한 마리의 이 착한 늑대는 기쁨, 평안, 인내, 겸손, 순종, 사랑을 먹고 산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이 악한 늑대하고 이 착한 늑대하고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손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착한 늑대가 이기고 네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악한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이 먹이를 주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에 그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에 먹이를 주면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생명과 이 조의 생명과 에이렌의 평안이 넘쳐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또 당장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조회의 생명과 에이렌의 평안이 넘쳐나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사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운전대 잡고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마지막 결론이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가면은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막 꼬여지고 얽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시는 조의 생명과 에이렌의 평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받고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생각을 따라 살자? 영의 생각. 할렐루야.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은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타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작 찍고 싶었던 사람은 흐릿하고 뒤에 있던 간판만 또렷하게 나온 적 있으시죠? 당연히 카메라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곳에 맞은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하네요. 1839년 오늘 프랑스 정부가 초기 사진술인 다게로타이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필름이나 휴대전화로 찍는 게 아니라 은을 입힌 금속판에 사람과 그 풍경의 모습을 담아내던 초기 사진 방식인데요. 그 사진 촬영법을 세상에 공개한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진 하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 서 있고 같은 풍경을 바라봐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앞에 핀 꽃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풍경은 흐려지고 먼 산을 또렷하게 잡으면 눈앞의 것이 희미해지죠. 우리의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좋은 일과 힘든 일은 늘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힘든 일 하나에 초점이 맞으면 감사할 일은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열 가지 고마운 일이 있어도 서운했던 말 한마디가 크게 보일 때가 있고요. 결국 무엇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장면을 만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깁니다. 모든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는 선택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자고요. 없는 것보다 내게 남아있는 것, 서운했던 것보다 고마웠던 마음, 걱정보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사진 한 장도 초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장면이 되듯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크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하루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바라보는 복된 수요일이

봄바람, 은혜바람, 하계날개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썸머 스페셜 마지막 주간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또 사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쁜 말씀 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카드가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사연 주신 분이 계시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좋아해서는 매일 아침 말씀 카드 손글씨 손그림으로 예쁘게 꾸며진 홍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매일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 예쁘네 아 좋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말씀 카드 하루 종일 보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곱씹어 보시면 정말 처음 봤을 때 느낌 그리고 계속

계속해서 말씀, 요즘 제가 출근하면서 계속 한 말씀 계속 하가다 하고 있는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순간 훅 내 안에 다가와서 막 힘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걸 저도 경험하거든요. 말씀을 계속 입술로 선포, 크든 작든 또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6245번님,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시선이기를, 아멘. 초점을 잘 맞추는 오늘의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엄마와 남편 첫째 정아 꼭 만나주세요. 아멘.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만나 우리도 기쁨 누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3013번님, 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유난히 감사한 하루고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찬양 들으며 저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은 날입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아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어제 틀었죠? 7902번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과 주와 청취자 모두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위 여러 가지 질병의 환우들이 있어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세요. 아멘. 7902번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1449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9818번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나의 뜻보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새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3914번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 여러분들 신청곡입니다.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감사하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 우리 3914번님 신청곡입니다. 예라모십의 주의 사랑을 입어. 그리고 우리 1440번님 신청하시는 찬양 김순주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두 곡 갑니다.

0: 믿습니다. 할렐루야.
1: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피아오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술 후에 출근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871번님. 네. 수술은 잘 되셨죠? 예.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에 잘 적응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9월 중에 예, 암검진 예정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며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아, 사실 이때가 제일 많이 긴장될 때잖아요. 아마 조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검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고 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3326번님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5개월 부모님 케어하고 오늘 어린이집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합격하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0529번님 아마 다니시던 직장 그만두시고 부모님 건강 옆에서 지키시다가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직업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자아자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로 우리 0529번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보여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원인 모를 붉은 점이 얼굴 전체와 팔에 퍼져서 고생하는 저희 조카 성원이를 위해서 극동에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 군데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2248번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병원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 하셔야 되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간절히 또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41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만나를 받고 싶은데 번호를 모르네요 하시면서 5607번님께서 처음으로 사연 보내셨는데 만나 도착했죠. 이렇게 만나 9330으로 만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날 말씀 카드가 갑니다. 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연휴 후유증인지 몸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시원한 바람처럼 찬양이 힘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자아자 2450번님 찬양도 시청해 주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일본 선교하는 딸 가족과 1박 2일 휴가 간 아들 윤호 윤정 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 예수 귀하신 이름

이집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사실은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부족함은 어떡하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많이 묶여있잖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예,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의 은혜, 보내심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

0: 원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명을 이야기할 때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doing, 어떤 특별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보내심의 사명 이전에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우연히 된 것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짐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오스왈드 목사이셨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고 활동하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과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존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브릿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적인, 신적인 그런 권한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왕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별되다라는 거, 구별되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또 있어요.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단 한 순간도 망각하며 살아가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볼품없어 보여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기 지방 시골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정말 그런 밭과 아니면 그런 조그만한 그런 땅대기도 여러분 다 따져보면 주인이 있어요. 소유주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물에는요, 그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얘기는 마땅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듣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종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 주인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과 어려움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되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을 받았다, 뽑혔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심지어는 요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죠. 은혜. 김은영 총장님께서 간증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그 다음 단계 신앙의 첫 걸음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생명력은 상실이 되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개입하셔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속상함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요. 때로는 성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던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요. 아픔의 자리, 갈등의 자리,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한 그런 정말 육신의 어려운 그 침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과거의 실패에 낙담하거나 현재와 미래의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심의 사명에 응답하라 입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면 보내심의 사명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의 출발 시작이라면 그 빛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라면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신뢰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뢰하시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등 떠밀어서 알아서 해봐라 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고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세계적인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의 삶은 복음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 성도의 삶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모든 단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없고 부담감이 없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일도 전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병원 진료 후에 검진을 받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런 일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체중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을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큰 부담을 느껴요. 수십 년을 수백 번을 설교를 했지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가대에서 곡중 솔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정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아무런 일도 없는 평온함과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늘 아무런 부담과 긴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늘 부담과 긴장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배합이 이루어지고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자 육상 400m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쾌거예요. 육상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다니요. 엄청난 정말 그런 성과고 쾌거죠. 근데요, 제가 그 대회 예선전을 우연히 봤는데,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400m 계주니까 100m씩 맡아서 하는데 첫 번째 주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총소리 빵 나는 소리와 함께 팍 총알처럼 튀어나가야 되는데, 남미에서 온 어느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주자가 총이 울리기 전에 뛰는 바람에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냥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웃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 나라 선수들 4명 그대로 그냥 짐 싸서 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을, 그 긴장감을, 그 압박감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냥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그런 부담이 따라요. 근데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마냥 그냥 부정적이거나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고 뭔가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 원동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속에 쉼과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셔요. 세상에 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얻으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받은 은혜와 힘과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옳은 길 걸어가고 바른 결정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내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신실하심, 사랑을, 길과 진리여 생명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목소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행실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태도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의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산남동에 있는 한 식당을 갔어요. 그 삼겹살을 먹었는데, 돼지갈비집에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까다로운 미식가는 아니지만 먹어본 데 중에서 정말 거의 뭐 탑3 안에 들 정도로. 근데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신 사장님이 또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고기도 맛있고. 그래서 제가 먹다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는데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이번 주에 상담교회를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비스도 주셨어, 서비스. 저도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고, 그분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친절한 서비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어느 식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삶의 귀한 만남들이 주중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당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친절함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식당을 갔더니 맛도 별로고 불친절한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니까 뒤에 성경 구절 딱 상담교 액자가 써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미장원을 운영하시거나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병원 진료를 하시거나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거나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직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일터 선교사 2기 파송식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파송패 같은 것도 드렸어요. 사무실, 회사, 일터에 두시고 바로 그곳이 나의 선교지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린 다양하게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주일 성수,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보내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둘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라는 그런 안전한 그런 공간 안에만 그냥 머물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있어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과거의 너처럼, 이전의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죄의 절망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모든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교사로, 성가대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우리 갖고 있는 직업과 직장과 일터와 달란트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때,

0: 그의 평생의 삶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담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며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안녕하세요. 한방구인과 전문의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와 산후풍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후에 손목이나 무릎, 허리 같은

0: 관절이 아프고 시리거나 찬바람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흔히 산후풍이라고 합니다. 산후에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근육과 관절이 약해져 있고 출산 과정에서 체력 소모도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수유를 하거나 아기를 반복해서 안고 내려놓다 보면 손목이나 손가락, 어깨, 허리, 골반 등에 계속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아기를 안을 때 손목을 꺾은 상태로 받치거나 수유하면서 목과 허리를 오랫동안 숙이는 자세가 반복되면 통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할 때는 쿠션을 충분히 활용해서 높이를 조절하고 아기를 안을 때도 손목에만 힘을 주기보다는 팔과 몸 전체로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할 때는 온도 조절을 잘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덮거나 일부러 땀이 날 정도로 방을 덮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는 이미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기 쉽고 땀을 지나치게 많이 내면 우리 몸의 기와 진액, 즉 에너지와 수분을 함께 소모되어 어지럼증, 탈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를 할 때는 일부러 땀을 빼지 말고 실내 온도를 24도 내외로 조절해서 몸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여름철이라고 해서 몸을 지나치게 차갑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찬바람을 산모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는 것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관절 부위에 장시간 직접 닿게 되면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실내는 산모가 땀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벽이나 천장 쪽으로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얇은 긴 소매 옷이나 양말 등으로 관절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에 손목이나 무릎, 허리 등이 계속 아프고 시리거나 몸이 차게 느껴지고 피로감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산모의 회복 정도와 증상에 따라 침치료, 뜸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를 시행합니다. 통증이 있는 근육과 관절을 치료하면서 출산 후 부족해진 기혈을 보충하고 전반적인 몸의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산후에는 약 100일 정도 땀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찬바람을 직접 맞는 것을 피하는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실천으로 산후풍을 예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라온 한의원 유정은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물로 기다렸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하고.
1: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는 최은숙 권사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0: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다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은 각자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도 말도 안 하고 살고 있었고 자녀들한테는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은 자녀들도 눈치는 챘겠죠. 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었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제 옷까지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모든 액세서리라든지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금동방송에 사연을 보낸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최은숙 권사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0: 제가 이제 아들이 재수하고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빚진 것들도 있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 난 다음에 통장에 이제 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기를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100만 원을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그네 방관하는 데 보태야 되고 정말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도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했었고
1: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0: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있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었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한 20명가량 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제가 있는 거라고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데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목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1: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질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극동방송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0: 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살자. 준호가 사랑하고 축복해.
1: 극심한 영혼의 방황 가운데 자살까지 시도했던 최은숙 권사님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준 유선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올 4월 달에 남산 회사에 발령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장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항이니까 포스코 협력업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동그란 타일, 코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을 남편이 그 공장에 3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 다치는 것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공장 노동자에서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회사 진급 체계가 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갑자기 부장 공장장 겸임을 하는 자리로 관리직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구원대 주시고 저희 가족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요.
1: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이 우리 복소리를 애청하는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최은숙 권사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0: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청소년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괜찮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나요? 무료 포인트나 승부 예측처럼 게임으로 보여도 돈을 걸었다면 결코 게임이 아닌 도박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더 큰 돈을 잃고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친구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처벌 대상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호기심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건강한 꿈을 선택해주세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17입니다. FBS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의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 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워너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워너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워너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무협 만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돌을 닦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어느 부족의 우두머리에게로 가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는데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 돌을 논하는 도인은 결국 속세의 풍파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이기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도인은 세상을 알고 살펴야 합니다. 돈은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영광